짙으신 아침 햇살에 산과들이 하루와 다르게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면서 5월의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있습니다. 5월은 1년 중 가장 싱그럽고 활기찬 달이어서 그런지 가족 사랑과 가정 행복이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하여들의 요청한 마당에서는 초록빛 향기와 함께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상해시에 살고 있는 강옥진 씨가 고향의 부모님에게 요청한 노래 초록빛 노래를 감상합시다.

5월의 실록에 취해 풀잎은 연녹색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바람은 향기를 싣고와 초록색 서정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의 실록에는 우리네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을 안겨주는 싱싱한 사랑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한테 5월은 행복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산동성 위예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경자 씨는 타양에서 몇 년간 살아가면서 고향의 정다움을 다시 새기게 됐다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노래 만천성을 요청하려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박경자 씨가 가족과 함께 5월의 싱싱함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만천성을 보내드립니다.

0: 심수시에 살고 있는 주철 씨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현재 심수에서 살고 있는 주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시에 근진에 계시는데 아버지 조금경 어머니 한혜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결혼 47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부모님은 힘든 생활 해변에서도 또 아들 어역하게 키웠습니다. 하여 부모님께 결혼에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앉으시오. 또 아들이 효도를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재미있는 소품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0: 네, 그럼 주철 씨의 부모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소품 염치 없는 가족을 보내드립니다.
2: 나 닭이 좀 같이 튀려 하셨더만. 에이야야야야야 닭이나 또 튀나다.
3: 에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2: 아무리 그다고 어떻게 붙잡았어도.
3: 야야 말도 말래야 이 다리 붙잡나고 육박전했다. 야야. 야.
2: 퇴. 어제.
3: 야 이거 닭똥이 다 입에 날아들어갔다. 야야. 혼자 달겨지 한 마리 없더라.
2: 이게? 난 그 닭이 너무 사물어 뭐 붙잡다 못해 못 붙잡고 이 맥에서 앞차고 붙잡아가지고 이미 잡았지.
3: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게?
2: 아이 이거 먹다 못을 하면 또 그거 잡지 무슨?
4: 이 옳다 이 먹자.
2: 여기다 거기다 넣어. 이쪽으로 떨어지겠다. 이쪽으로.
5: 망쳐라. 망쳐라.
2: 아이 오마 오마는 어디 자꾸 나를 부르는데 유천아 부르는 것처럼 불러.
5: 호박을 내줘 쟤네들 했네.
2: 맞다.
5: 또 달고 잡아. 잘했다. 깡철아 그거 좀 저쪽으로 가져가서 뒤로 안 봐야 되니.
2: 어째?
5: 냄새 난다.
2: 냄새 난다고?
5: 응.
2: 그래 집은 나 저쪽 가자.
5: 아이고 야. 야 저 지금 이거 없어. 이거
2: 야.
5: 빨리 내려줘서.
3: 야야, 이게 무슨 게 아니고?
5: 이게 감지 있구만.
3: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야,
5: 요 아래 산전 마다에다 놓고 받는 건 내 들어왔었구만.
3: 그래, 그럼 또 외상치기 해서?
5: 내 현금치기 하는 거 봤음도. 돈 있으면 돼지 고기 싸먹겠다.
3: 아니, 그 외상치기면 외상장에 들어가죠.
5: 그럴 줄 알아. 다섯 박스를 우리 집에 가져다 놓으라고 했었구만.
4: 잘했다.
5: 잘했지.
4: 야야야야.
3: 당신이야 여지껏 일해온 중에서 오늘 일처리 제일 잘했다.
5: 웃기고 쉬울 뻔했다. 모르는 사람 봐서 나를 행패 없는가 하겠다. 근데 자는 저 달고는 어째 이렇게 들여봤다.
3: 아, 어때? 이제 또 잡다가 좀 먹다 마서라면 좀 마저 잡아먹자고 가자.
5: 욕심 많다야. 그나저나 야는 뭐하니? 응? 광철아!
2: 에?
5: 아직 멀어. 빨리
2: 나 빨리. 야야야.
5: 그래 달고는 어쨌니?
2: 이번에는야.
5: 어.
2: 좀 구워 먹자고 내 저기다 지금 통닭구이를 만들었지.
5: 짜.
2: 이거 뭐요?
5: 감지를 내 가지고 왔다.
3: 뭐다 뭐다.
5: 야 이거
3: 뭐다.
5: 네 들어.
2: 아,
5: 야 이게 맛있다고 날씨더라.
3: 자자 뭐다.
2: 에이.
5: 조금 조금 조금.
2: 에이. 아이 뭐 혼자 마임도
5: 어야
3: 깔래 목구멍 짱하게 커서고 말자. 야야야 그 금년 동사면 온 동사면 좀 야 한 줄 먹겠다.
2: 야 좋다야
5: 좋다.
2: 어야 나도 저기 저 뭐야 저 피주 다섯 상자에다 빼주 한 상자 아까 가져왔대. 저 허덕하네 이혼한테.
3: 그럼 너도 또 외상치기 해.
5: 금년 내는 외상에 또 외상치기를 한다. 야
4: 잘했다. 야야야야 먹자. 야야 그 저기 뭐야 먹다 죽은 것이 때까지도 좋다더라.
2: 그래.
4: 야 먹는 게 남는 게다.
5: 먹을 소리나 할까 이리 어째 털털하니.
2: 근데 아버지
3: 어째
2: 우리 저 달근은 어떻게 해먹을까?
5: 야 먹을 바엔 조금 다채롭게 해먹자.
2: 응? 야 먹을 바근은 그저 입에서 불이 확 일어나고 그저 귓구멍에서 그저 바람 씩 나오게 오오라게 해먹어보자. 그러면 이번에 수탉 말라탕 해볼까? 어떻게?
5: 수고 어떻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먹어주면 되지 마.
2: 어떻게 하는가 보지? 아니 여기 이 꽃에다가 그 어. 꽃이랑 다 풀을 넣고
3: 어.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이거 빨간 꽃을 이렇게 총총총총 쏘라 넣고 어. 어. 그 다음에 아버지 저기 기다마 그 대파 두 대를 착착착착 쏘라 넣고 여기다 창 눕혀놓고 그 다음에 또 엄마처럼 이렇게 하루루 한 시래기를 있잖아 호랑이처럼 거기다 살짝 덮어놓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을에 그 초자처럼 있잖아 그 썩썩하고 센 고춧가루를 탁 영미야
5: 이처럼 맛있겠다
3: 야 닭고기보다 야 니 말하는 게 더욱 구수하다
2: 아 근데 이게 가만 볼까
5: 어.
2: 이게 지금 형세 좋지만 이제 어. 한쪽으로는 아이 좋더란데
5: 어째?
3: 어째?
2: 아유 우리 저 천사에 가져다 준 닭을 다 잡아먹고 어제는 하나밖에 없었구만 이게 마지막 닭이구만
3: 아, 뭐 그러길래 이면 맛있게 해 먹자는 게 더
5: 어, 그래
2: 아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5: 어.
2: 우리 저 다 잡아먹은 소문 듣고 위에서 검사 내려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
3: 뭐라고 쓰선해서 이제 잡아먹었다 하면 되지
5: 했다고 하면 아이디까?
2: 예, 기르기 말에 곧이 기를까?
5: 야, 간다리서 와서 우리 배를 떼게 보겠니?
3: 그래, 너무 그래. 개새끼 할머니 소새끼들 물어갔다 해라.
5: 저런 소새끼 어떻게 달고 물어고 말하는 게?
3: 아, 그러면 돼지 새끼들이 물어갔다 해.
5: 점점 말하는 게.
2: 아, 어쨌든 무슨 우리 달래서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무상으로 갖다 줬길래 뭐 우리 잡아먹어도 그쪽에서는 할 말이 없지 뭐
5: 그렇지
3: 그러길래 내 말은 그저 실은 푹 넣고 먹자는 게다
2: 그래야지
3: 야야 닭을 잡자
2: 아니 잠깐만
3: 안돼
2: 우리 저 달그는 다나를 멋있게 총결 짓고 낮게 저 닭구이 한금 맛을 보는 게 어떠세요?
5: 꼬리다! 빨리 가져!
2: 내가 가져올게요, 기다려!
3: 아따가라! 아따가라! 아따가라! 아따가라! 아따가라!
5: 야, 야, 손 대고! 손 대고!
3: 아따가라! 손 대고! 아하하!
5: 야, 냄새 좋다, 야!
2: 야, 아, 이게 너무 크다! 어떠, 아버지 하나 따!
5: 나도
2: 깜짝아!
5: 냄새 좋다!
2: 자, 깜배!
5: 깜배 해야지! 그저 입에서 살살살 녹는다!
3: 아따뜨다! 야, 못한 일이 없다! 정말 똑똑하다 이게 야!
5: 그렇지! 그, 나는 야보다 키 큰 남자는 말 봐도 야보다 더 똑똑한 남자는 말 못 봤었구만! 원래 야 같은 날 천장지라면 대단히 잘하겠는데 그렇지?
3: 야, 그게 뭐, 지금 천장하는 그 뭐요? 정신병이 그런 닭새끼처럼
2: 깨아야
3: 뭐야?
2: 어째? 예예예 아 잠깐 아버지 저기 천장 말 나왔을까 근데 아버지 어쨌든 천장 앞에서 좀 자작 굽적굽적 거렸잖아
3: 야 천장 앞에서는 굽선된 일이 없다
2: 예 아버지 아버지 천장 앞에서 굽적굽적 거린 날은 아따 그 빨래줄에 이불 아이 풀럭풀럭 한다 그런 벽에 아이죠
3: 그건 내 키 커서 그렇게 배워 그런 게다
5: 그렇지 꾸야 네 눈에는 펄럭거린다 대도 내 눈에는 절대 아니다 빠진 게 없고 빈빈치해 그랬지 그렇게 말하지 마라
3: 그래도 저 우리 여보 당신 나를 제대로 평가한다 야
2: 예?
3: 네 이제 촌장 이야기 나와서 그랬지
2: 예.
3: 마치 아무 때나 이제 촌장 우리 집에서 컬러 튀기면 내 그대 이거 옳은 도저히 답세가지고 윤석이가 차차닥 붙게 해놓지 않는가 바라네
2: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할 말 남도
3: 그래
2: 조심만 아버지 야, 그렇게 하나리노
3: 네.
2: 나도 초자리에 매사 탁 후레 가리고 콱 밟아놓고
5: 야야야야 못하는 소리 없다 야 정말 그렇게 올바 난 거 때려놓고 사람 비대들 잘 그래
6: 내 올빤하다고 이 사람들이 이게 사람 없어서 뒤에서 막말을 한다는 얘기 야 그런데 내 이 집을 내서 정말 머리 아프다 시부에서 잘 살라고 향정부에 가서 달근 100마리 갖다 줬대 이젠 다 먹고 한 마리 더 뭐 남은 것 같지? 예. 아, 정말 답답하구만. 이거 뭐?
2: 손자!
6: 에, 채나, 채나.
5: 토토토!
6: 어제 입은 헐락헐락하며 그래요. 할 말 있어?
2: 어여!
6: 어제?
2: 점점 못 아주 좋은 거 샀다.
6: 그런데나?
2: 내 모닥 한번 바꿀까?
6: 예이, 채나라 이게. 내 두려움에 들으려니까는 뭐 나를 면사 하나 후려 갈긴다며?
2: 어이 개새끼!
6: 무슨 일 아니?
2: 아이 개새끼!
6: 개새끼 어째?
2: 개새끼! 개새끼 닭이 물어가면 면사 탕 해놓는단 말이지. 야야야야 어서.
6: 개한테도 면사 있는가? 야?
2: 아니야. 우리 집은 원래 요식하는 집안이잖아 가지고 야. 그 개새끼 보고도 면사이라 한다.
6: 오. 정말 유식한 집안이 맞소냐. 그래서 나를 발로 콱 돕는다고 해서?
5: 아이 정말 바보 해주랬지 천사리 그랬지.
6: 나 바보 해준다고? 응. 야 이게 아심체였다 야. 근데 이게 무슨 냄새가?
2: 어째 천사 어째
6: 냄새. 야 이게 무슨 고기 냄새 난다.
2: 무슨 고기
6: 또 달그 잡아먹었지.
2: 아이 무슨 달그?
6: 집 달그.
2: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7: 딸거 잡아먹었단 말 안 했는데.
6: 설마 그 몽땅 다 잡아먹은 건 아니겠지?
2: 야야야야야 몽땅 좀 잡아먹다. 그거는 생별 한 마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저기 아주 달걀 한 마리 있는데. 아이 여보다 우리 달걀 잡아먹었어.
7: 아이 우리 아이 잡아먹었을게.
6: 아이 저 달걀은 뭐 보사구 저기다가 묶어놨어? 잡아먹자고 한 게 아니야?
2: 아이 저기 아리
6: 아리?
2: 아리
6: 저기 아리 어째? 야 저기 아리 어째?
2: 저기 아리 낙하는 게 바깥에 너무 좁아서 집에 들여오면 빨리 낙하는 거야. 집에 들여오면
6: 어 이동우 야 이동우네 집에선 숱하게 아리 나서야 야
2: 아니야 어? 우리 집은 옆대는 내려오면 숱하게 안 나는 집안이다.
6: 아 그런가? 이야 이게야 귀한하다 야 아줌마 에헤 아줌마 이 집엔 숱하게 알아놨어야
7: 그렇겠지 뭐.
6: 야야 아 이모 그럼 내 그 봄에 공사에서 개다 준 그 닭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겠다. 야 뭐 에이
2: 야
6: 닭 잡아서 좀 구경을 하지 뭐. 야 가게 이모
2: 예.
6: 도대체 닭이 몇 마리 있어?
2: 100마리 100마리
6: 네 마리 있는가?
2: 100마리 100마리
6: 100마리?
2: 아이 전 뭐요 100마리 없어 100마리 없어
6: 없다고? 어째는데?
2: 아이 저 뭔가 잊어먹었어 얼탈 저 잊어먹었어 야야
6: 잊어먹었다고?
2: 야야
6: 당신 이거 지금 장난질하오 야?
2: 아, 장난을 못 장난이야.
6: 이거 이게 장난 아니고 뭐야 이게? 에?
2: 아니 우리 당이 아이 잡아 먹었지.
6: 아이고, 당신의 집에서 하루가 내일에 달걀 잡아먹는 건 온 촌에서 다 아는데 어따 대고 거짓말이지?
7: 아이 그럼 소문이 났습니까?
6: 소문이 나나 뭐나 지금 향정부에서 야 검사 오겠다고 야단이 나서 야단. 그 알긴 아는 것 같지? 야 이거로, 이거로.
2: 어째?
6: 니 내하고 제대로 말해야 한다.
2: 응.
6: 닭을 잡아먹어, 아이 먹어.
2: 가능하게 아이 잡아먹었지.
6: 정말 아이 잡아먹었지? 아이 이놈아!
2: 아니야!
6: 정말 아이 잡아먹었지?
2: 아니야! 그냥 가능하게 잡아먹었어.
6: 무슨 게?
2: 아이 잡아먹었다는데, 야.
6: 가능하다, 이모. 총수 때께 제대로 말해.
2: 아니, 제대로 말해서 그렇지. 정말 내 아이...
6: 아이 어찌라고 이게 빈둔 닭새끼처럼 뭐가 더 작가에 질거려. 야 뭐예요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아이 닭털이구만. 어? 그러다 아이 잡아먹었어. 야 잡아먹었지 뭐.
2: 자 잡아먹었어 어째.
6: 그렇지 글쎄 이모 정신 있어. 야 향정부에서 닭을 사다 줬으면 그거 잘 키워가지고 서리 야 잘 살 궁리해야지. 이게 뭐예요. 야 야 당신에는 정말 내 옛날나 지금나 아 어째 이렇게 국리 없이 사 야 정말 당신의 집에 법이 있어? 야?
8: 법 있어. 우리는 먹는 법밖에 없어.
6: 무식해. 야, 염치 없다. 염치 없어. 너무 염치 없다 이마.
4: 야, 어서 우리 집에는 염채 김치를 있어도 염치는 없어.
6: 야, 이거 상상 대대체 이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우리 촌에서 당신네만 정신 차리고 잘 살 수 있다면 우리 촌은 언영 조여사회라 들어간다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7: 촌잘.
4: 어째 그래?
7: 조여사라는 게 뭐임도?
6: 조여사회라는 건 이게야. 쇼캉서회를 말하는 게인데. 아, 이거 말하자면 어째?
7: 소탕서회라는 게 또 뭐임도?
6: 소탕서회는 무슨 소탕서회요? 쇼캉서회. 에어 답답아. 이거 간단히 말하면야 생활이 남보다 풍요롭게 잘 사는 거 이런 거 쇼캉서회를 한다 말이오. 얼마나?
8: 그러면 우리 집은 쇼캉서회 들어간 지 오래겠구나.
6: 무식해. 너 집이 쇼캉서회 들어간 지 오래다고?
8: 그래. 아이 매일마다 집이 이런 닭고기 잡아 먹으면 이거 다리 잡아 먹으면 꼽히는 생활을 하는 것도 이게 그래고 쇼캉서회 아닌가?
6: 야 이게 말하는 게 정말 행비였다 이게.
8: 그냥 우리는 몸은 비록 빈곤하지만은 이 입은 쇼캉서회 들어간 지 오랍니다.
6: 야야야 이거 싹싹 걷어줘라. 예? 야 먹어서 싹 빈 털털이 된 게 어떻게 쇼캉서회야? 야 쇼캉서회라고 하면. 내 100마리 개다 줬으면 그 100마리 200마리 되고 200마리 2000마리 되고 견주 수입도 쭉쭉 올라가면서 생활도 그저 꼽혀놔야 이게 쇼캉서회지 얼마나 에? 에? 에이구 무수가 알아서 오요 이모 내 명령에도 당신을 달고 더 개다 주자고 해도 이제 개비 나서 못 개다 주겠어.
4: 어제 또 다시 잡아먹나봐.
6: 그래 캐지 뭐. 이모,
4: 어쩌면 천호천각이 늙게 되면 시집장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 지금은 닭새끼들이면 되고
7: 이거 뿌거뿌임도 영양 부족인지 어기고 저 엉치를 뜯어먹고 재빨간 거 엉치 나오니까 나 영양 부족인간에 살을 주고 또 주고 할까 살을 막 죽이 놨더구만.
8: 옳다. 그리고 또 무슨 정신병자 싹 걸렸는지 아 밤이 뭐 잔치를 하지 어디 부다 산지.
6: 야야야 그래서 싹 잡아먹어. 어? 그럼 팔로끼를 다 사야지 임마.
4: 뭐 팔로끼는 찬다고?
6: 무슨 팔로군?
4: 지금도 있는가?
6: 에이 뭐 싹싹 해대체 이거 팔로군 무슨 팔로고요?
4: 그래 그래.
6: 닭을 팔 수 있는 길을 찾으란 말이오. 야이. 자 정말.
8: 아유야. 뭐 팔 수 있는 길 찾. 좋다.
6: 어째?
8: 좋다 이모 무슨 다리를 뭐지 다 키워놓으면 무슨 근심 걱정 하지 말라더만.
6: 어.
8: 무슨 부시다 따로 우리 집에다 시집 보낸 것처럼 훌구덩 매겨놓고 몇 번을 들이다 봤어.
6: 야야야야 그건 내 이제니.
8: 응.
6: 야 내 촌자인 내야 이 촌에 온 촌에 다 돌아다니면 이 열매나 많이 내 너지마 딱 붙들고 있겠네. 야이
8: 이게 딱 그대치야. 사실 우리도 이 닭을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해서.
6: 아 그거
8: 봐. 그때야 밤을 자고 나무 이제 아이고 슬기란 게 물어가지 쪽잡이란 게 물어가지 아, 그 다음에 또 뭐 또 도덕질 마치지.
6: 무슨 게 도덕질?
8: 야, 그래서 다 없어질 바에 잡아먹는 게 낫을 것 같은데.
6: 야, 야, 네 정말 말이 점점.
8: 아, 그리고 야, 또 한 이 아둔마리도 팔아먹었어.
6: 뭐, 팔았다고? 어. 걔, 그 돈은 어째?
8: 닭고기 새날과 돼지고기 싸먹었지.
6: 야. 그러면 야, 차라리 저 우마리 그 장갑은 애처럼 다 꼬매서 팔면 아이 되겠대.
8: 이그 장갑은에게 맛있을게.
6: 야야야, 왠 처음에는 그저 수한 것 같더니 어제 지나가면서 한 마리 싸 먹어보니 괜찮더라 맛이.
8: 전자
6: 어제
8: 그 집이 꽤 맛있다면 어 여기
6: 어제 어제
8: 어제
6: 어제 아 이런 것도 여기 와서 어디를 가긴 왔어. 여기 와서
4: 전자
6: 어제
8: 여기 우리 오늘 좀 다채롭게 모자구서로 요 통닭구이 한 개인데
6: 어
8: 요거 전자 한번 맛어봐.
6: 너 집에서 한 개라고?
7: 그렇지.
6: 난 아침을 구웠다.
7: 야, 어째 이래.
4: 한 맛을 보라. 하나 맛을 보라.
6: 보자.
4: 야, 맛을 봐.
6: 이게 냄새를 맡아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
4: 맞아.
6: 야, 이게 야, 진짜 장가분의 닭곰보다 더 맛있어.
7: 그렇지.
4: 맛있지?
6: 맛있다, 야. 이봐, 이거. 근데 이 닭고기 양념은 누가 만들었어?
5: 야 했지.
6: 무슨게 야?
5: 야 했지.
6: 야 이게 진짜 네 한 게 맞니?
4: 그렇게 했지.
6: 야.
8: 야 닭고야 정말 이런 말을 계속 잡아먹다니까요. 야 이 닭이 맛봐도 닭똥 냄새 나지. 야 그래서 요거 이번에는 어떻게 좀 맛있게 해먹겠는가 이런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이제 산에 가서야 부스도 뜯고 약재도 캐고 해가지고야
5: 여러 가지
8: 요리 비법을 만들까 하는데 이렇게 우둔한 양념이 나온대.
5: 그 장바구니에 야 그 닭곰 양념도 야 만들어 준 게인다.
6: 정말요?
8: 개새끼.
6: 가만 있어라. 아이고
4: 어제
6: 내게 가만히 생각해 보이.
5: 예.
6: 이게 이번 나쁜 일이 좋은 일을 먼저 졌구만. 야.
4: 무슨 말이야?
6: 이모, 내 당신네를 달그 팔아주지 않았길래. 예. 야 이게 뭐. 통닭구비 전문가 됐구만 뭐.
5: 엄마
6: 아이 그랬어. 잘했다. 야. 야. 네 이 통닭구비를 한 마리 좀 셀로 나를 해줄 수 없니?
8: 어째?
6: 내 사겠다. 내 이거 사다가 우리 행정부 직공식당에 가져다가 모든 맛을 배워서 그 사람들이 모두 맛있다고 하면 너네들 그때도 통닭구비를 그 간판도 참 내다 걸고 네가 만든 그 비법으로 만든 양념도 전매 특가를 내고 야 그리고 야 어쨌든 여러모로 우리 닭을 팔 수 있는 시장을 잘 개척해가지고 너네들 몇 년부터는 야 빈곤 부척에서 벗어나고 함께 소회사에 들어가 보자. 어떠서?
8: 야 좋지. 좋지 뭐. 야.
6: 아 그런데 어쨌든 근심이 된다.
8: 어째?
4: 어째?
6: 아니 뭐 당신의 또 닭을 다 잡아먹으면 어찌?
5: 아이고 닭과 정부에서 이렇게 관심한 우리 그런 일 하면 아이 되지 뭐.
6: 벌써
5: 그래.
6: 당신의 마 어쨌든 열심히 앞에서 달려. 내 그럼 뒤에서 힘내는 것 도와줄게. 야.
8: 그러면 우리 처자마 딱 믿겠어.
6: 그래 믿어라 믿어라.
5: 야, 좋다야.
6: 야 좋소. 아유 어째요 밖에 먹어지고
4: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0: 한국에 계시는 김분옥 씨가 고향 화룡시에 있는 동생과 친구들한테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나는 중국에서 온 토산자에서 온 김분옥이랍니다. 올해 가정달을 맞이하면서 늘 그리고 보고 싶은 나의 사랑하는 동생들, 조카들, 그리고 화룡시에 사는 김아 국장님, 그리고 토산의 창우연마, 용석연마, 7대 여러분들, 오늘 요청 한마당 통해서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0: 네, 그럼 고향 화룡시에 있는 동생과 친구들이 잘 있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고향은 멀고 멀어도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가족부터 챙기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는 건 어떤지요? 가족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고맙고 미안하다는 인사를 전함에 소홀하게 되는데요.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전하면서 우리 모두 사랑을 키워갑시다. 군춘시에 살고 있는 한옥자 씨는 인생 고래힐을 넘어서도 항상 씩씩하게 농산일을 견지해가고 있는 남편을 보면은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항상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모내기 영화로세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5월의 꽃향기가 짙어지면서 주말이면 공원이나 강가로 산책 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활짝 핀 살구꽃이 실록의 5월에 싱그러움과 화사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싱그러운 5월에 우리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부모님에게 우더른에게 무단을 전합시다. 네, 그럼 끝으로 노래 봄날의 이야기를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행복한 사람 이문세 가수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해봤는데요. 노래 한 곡이 여러분들께 행복을 전해줬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벽에 부딪히면서 종종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한보 물러서서 여유를 가져보라고 하네요. 여유가 없으면 늘 허둥지둥 가게 되지만 여유가 있으면 확인과 재점검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한보 물러서면 한보가 남고 두 발자국 물러서면 두 발자국이 남으니 오히려 더욱 세게 달려볼 수 있다고 하네요. 혹여 마음이 급해졌다면 호흡 한번 고르고 오히려 멀리 돌아가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하겠죠?

되고 또 인생의 방향을 가리켜주는 그런 등대가 됐길 바라보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는데요. 서영은의 노래입니다. 웃는 거야.

서영은의 노래 웃는 거야 보내드렸습니다. 가사를 음미해 보셨나요? 그래요. 어떤 일이 닥쳐도 웃다 보면 또 웃을 일들이 가득 생기길 바래 보면서 선곡한 노래였는데요. 네, 오늘 여성 클럽은 김홍화 작가님의 글 다시 잡은 손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저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 여성클럽에는 향기님, 김경희님, 영거리님, 금선희님, 태평양보험님 그리고 최화자님께서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출석 체크를 안 해주시는 분들도 네, 문자가 온 걸 보면 가만히 우리 방송을 그래도 청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럼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서 오늘 준비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이찬원의 노래입니다. 18세 순이 함께 들어볼까요?

언제 들어도 시원컬컬한 이찬원 가수의 노래 한 곡 듣고 왔는데요.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화 작가님의 글입니다. 다시 잡은 손, 어떤 내용일지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다. 외국에 나간 지 1년이 되도록 감감무 소식이던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연길의 공항에 있다고 했다. 남편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안심이 돼 티를 내지 않았다. 몇 년 전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벼농사를 지어보겠다고 밭을 양도 받았다. 벼농사를 시작한 첫 해에는 생각보다 농사가 잘 돼 수입이 좋았다. 하여 이듬해 밭을 조금 더 양도 받았고 수입을 더 많이 올렸다. 재물을 붙인 남편은 그 이듬해 밭을 배로 양도 받았다. 밭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일손도 많이 필요했다. 하지만 농촌에도 외국 바람이 불면서 일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뿐더러 삭값도 만만치 않았다. 남편은 지금 농사는 선진적인 농기계로 하기에 기계 하나면 일꾼 10명을 대체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농기계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나 농기계 가격이 비싸 한 번에 다 구입하기에는 돈이 많이 모자랐다. 넉살이 좋은 남편은 사돈의 발촌까지 찾아가 돈을 빌렸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이삿돈을 꿔 각종 농기계를 사들였다. 남편의 통 큰 투자는 옆에서 보는 사람들마저 불안해했다. 주위에서 한 번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고 한편으로 벌면서 여건이 되는 한도에서 하나씩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충고를 했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한다면 해야 직성이 풀리는 남편을 아무도 말릴 수 없었다. 농사를 시작한 지 3년 철이 되던 해, 남편은 10만 평방미터 되는 밭을 양도받았다. 사들인 농기계로 밭일을 하니 다른 집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끝낼 수 있었다. 일꾼들을 구하기 어려운 집들에서도 남편이 사놓은 농기계를 빌려 써서 남의 집 농사일까지 해줘 삭돈도 적지 않게 벌었다. 남편은 잠을 줄여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밭을 드나들며 벼농사에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가을이 돼 알알이 터질 듯이 잘 연근 벼이삭들이 황금 물결을 이루며 출렁이는 것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웃음주머니가 흔들거렸다. 그러나 늘 좋을 것 같던 농사에 예기치 못한 재난이 떨어졌다. 가을거지를 시작하지 못했는데 여느 때보다 빠르게 폭설이 내렸던 것이다. 벼들이 폭설에 넘어지고 눈 속에 파묻혀버렸다. 농기계를 갖춰놓고 천군 만마를 얻은 듯 든든했는데 이 천군 만마가 전장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마당 한구석에 놓인 채 무용지물로 전락됐다. 농기계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한 떼기 밭이라도 살려보려고 직접 낫을 들고 밭에 뛰어들었지만 그 넓은 밭의 표가을을 맨손으로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남편은 벼밭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폭설에 쓰러진 벼처럼 남편의 노력도 희망도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다. 그해 농사를 지어 빚을 물려고 했는데 돈을 갚기는커녕 더 큰 빚더미에 앉게 됐다. 그동안 빌린 돈을 계산해보니 70만 원이나 됐다.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7만 원도 아니고 70만 원이라니. 농촌병원에 출근하는 나의 한 달 월급은 겨우 1,500원이었다. 막막하고 두려웠다. 상황을 알고 비꾼들도 하나 둘씩 우리 집 문턱이 닳도록 찾아들었다. 원래 술을 반기는 남편은 그 타격으로 더욱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불같은 성격은 더 거칠어져 갔다. 빚을 생각하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했다. 외국에 나가 일하는 길밖에 없었다. 남편은 집에서 입던 옷 몇 벌을 짐가방에 달랑 넣고 외국으로 떠나갔다. 외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지나 남편은 바로 일을 시작했다. 눈치가 빠르고 일 솜씨가 좋아 일당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했다. 남편은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면 몇 년 안에 빚을 전부 갚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빚을 다 갚으면 우리도 남들처럼 시내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아이도 시내에서 학교 다니게 하자고 약속했다. 남편도 꼭 그렇게 될 거라며 나를 안심시켰다. 그이는 약속한 날짜에 꼬박꼬박 내게 돈을 보내줬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줄어드는 빚을 보면서 조금은 숨을 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전화가 뜸해지더니 연락이 잘 안 됐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이 돼도 남편의 소식을 알아볼 데가 없어 속만 바질바질 타들어 갔다. 그 후 한 달 만에 연락이 왔는데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다고 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고 손목을 조금 다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퇴원하고 금방 일을 시작할 테니 걱정 말라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꼭 보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제때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 술을 먹고 전화를 해서는 핑계만 길게 늘어놓았다. 나는 남편의 그런 태도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났다. 전화기에 대고 지금이 어느 때라고 술을 먹을 기분이 나느냐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쓴소리를 했다. 자연히 내 말은 곱게 나가지 않았다. 그 시기 우리는 자주 싸웠고 불쾌하게 통화를 끝냈다. 어떻게 됐든 아이의 생활비만이라도 꼭 보내달라고 했건만 남편은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그 뒤로 1년이나 감감무 소식이었다. 남편과 연락이 안 되자 비꾼들은 나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와 재촉을 했고 지어 병원이나 집으로 찾아왔다. 모든 책임을 나 스스로 떠안은 채 살아가는 현실이 원망스러웠고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남편이 더욱 미웠다. 차라리 죽었다면 단념이라도 해 속이라도 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비꾼들의 성화에 나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전화기를 확 부셔버리고 싶었다. 월급의 절반을 떼내어 매달 이자를 물었지만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눈덩이를 굴리듯
자꾸 불어나기만 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훌쩍 사라지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사라지면 비꾼들이 부모님을 찾아갈 것이 뻔한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가끔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을 긴 울음으로 토해냈다. 그렇게 울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져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살아갔다.

남편이 외국으로 떠난 후 얼마 안 돼 나는 아이를 데리고 시내로 올라왔다. 어릴 적부터 여러 방면에서 재능을 보이는 아이에게 더 좋은 학습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였다. 빚도 빚이지만 아이의 앞날도 중요했기 때문에 돌연히 이삿짐을 쌌던 것이다. 남편이 금방 외국에 나갔을 때에는 약속 날짜에 맞춰 돈을 꼭꼭 보내줘서 빚을 갚고도 여유가 있어 덜어는 아이 학원비로 충당됐다. 내 월급의 절반은 리자로 나가고 절반의 절반으로 셋집 비용을 내고 나면 생활비는 가련할 정도로 적어서 일전이라도 쪼갰어야 했다. 하여 아이가 먹고 싶다는 것도 마음대로 사주지 못했다. 쪼들려 살면서도 어떻게든 아이를 끝까지 학원에 보내려고 아등바등했다. 그러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림은 점점 궁해갔다. 결국에는 아이가 다니던 노래, 춤 학원을 그만둬야 했다. 재능을 타고났는지 아이는 그동안 크고 작은 대회에서 상을 많이 타와 나에게 많은 기쁨을 안겨줬다. 그러나 빚 때문에 아이가 좋아하는 것도 못 시켜주게 생겼으니 부모로서 자신이 원망스럽고 미웠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원망, 분노, 미움도 그대로 차곡차곡 쌓여갔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외국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친정아버지가 말렸다. 금방 폐결핵을 앓고 난 내가 많이 걱정된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고된 일을 견뎌내겠니? 그러다 몸도 망가지고 돈도 때울 수 있다. 그리고 애는 어떻게 할 거니? 엄마가 없으면 애도 망칠 수 있으니 내가 옆에서 조금씩 도와줄 테니까 외국에 가지 말거라. 부모님에게 효도를 못할 망정 되려 무거운 짐을 지워주다니. 부모님의 집 문서까지 빚 담보로 깔아둔 내가 못나 보였다. 80세가 넘으신 시어머니는 최저생활보장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다른 자식들이 쥐어준 용돈을 모아뒀다가 나한테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못난 당신 아들을 만나서 내가 고생이 많다며 부모로서 큰 도움을 못 준다며 미안해하셨다. 양가 부모님 사랑이 있었기에 가슴 뭉클한 순간을 경험하며 살아갈 용기를 부여받았다. 건강이 별로 안 좋은 아버지는 이듬해 밭을 조금 양도 받아서 농사를 지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집들보다 많이 늦어도 어떻게든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다. 하여 액수가 적은 빚부터 하나씩 갚아줬다.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어도 나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부모님이 계셔서 참고 버틸만 했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해뜰 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인내했다. 그쯤 감감 후 소식이던 남편한테서 전화가 온 것이다. 공항에 나가보니 남편은 추운 겨울인데도 두꺼운 외투를 걸치지 않은 채로 서 있었다. 당장 뺨을 한 대 후려치고 끌고 가서 이혼 수속을 밟고 싶었다.
그래야 그동안 억울하고 힘들었던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후련해질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생각뿐이었다. 갈 곳이 없는 남편을 그대로 놔두고 올 수 없어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둘이 마주 앉았다. 남편은 면목이 없다면서 미안하다고 고개를 떨궜다.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순간 남편이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뒀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남편도 같이 울었다. 남편은 외국에 가서 빚을 갚으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했다. 그러나 하루빨리 빚을 갚으려는 욕심에 일당을 많이 주는 곳에서 일하는 한편 저녁이면 도박장을 드나들었다고 했다. 일확천금의 꿈을 꾼 것이 문제였다. 나중에는 일에서 번 돈까지도 도박장에 쳐넣다 보니 집으로 돈을 보내지 못하게 됐던 것이다. 그러던 중 비자가 만기돼 잠깐 귀국했다가 다시 여행 비자를 만들어 나가게 됐다. 그렇게 나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업체 사장님의 눈에 들어 팀장직을 맡게 되면서 전에 비해 수입도 배로 늘어 그대로 하면 1년 안에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신심을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경찰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불법 신고를 했던 것이었다. 결국 남편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이튿날로 바로 추방당해 내 앞에 나타나게 됐던 것이다.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남편은 얼굴에 쓸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남편을 거들떠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외국에서 겪은 일들을 듣고 보니 마음이 쓰려나 그동안 쌓인 미움과 원망이 눈이 녹듯 스르르 녹아내렸다. 어찌됐든 남편의 마음속에서 가족은 늘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 가정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은 분명하다. 돌이켜보면 나는 남편의 넉살 좋고 일솜씨가 좋고 자상한 면에 끌려 결혼하지 않았던가. 끼니마다 술 없이 못 사는 애수가 남편은 술주정을 부려 나를 힘들게 한 적이 많았다. 그래도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도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상에 올라오면 아무리 곤드레만드레 취해도 꼭 챙겨다 줬다. 그리고 내가 무심코 던진 말도 꼭 기억해 뒀다가 뜻밖의 기쁨을 선물해 주기도 했다. 또 넉넉지 못한 생활에 어쩌다 돈이 생기면 그래도 먼저 우리 부모님을 챙겨드리려고 마음을 썼다. 결혼식을 올릴 때 평생을 같이 하겠다는 약속은 진 날, 마른 날 가리지 않고 함께 손을 잡고 헤쳐나가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아이에게도 부모 한쪽이 부재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다. 내 손을 잡은 남편의 손이 슬지 않았다. 그렇게 우린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다. 원망과 미움을 버리고. 남편은 다시 농사를 지었고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술도 적당히 마셨고 술주정도 부리는 차수가 줄었다. 고집불통이던 사람이 남의 말에 귀

귀를 기울일 줄도 알게 됐다. 우리 아버지와 손발을 맞춰가면서 농사철이면 농사일을 했고 한가한 시간에는 부업을 닥치는 대로 하면서 일전이라도 모으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는 7년 만에 빚을 다 갚았다. 빚 때문에 생활이 쪼들려 과외 한 번 시켜본 적이 없는 딸아이도 이젠 어엿한 대학생이 됐다. 캄캄하던 내 삶에 마침내 햇살이 비춰들게 되면서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이야기할 여유까지 생기게 됐다. 이만큼 살아보니 아무리 앞에 어려움과 곤란이 기다리더라도 노력하고 분투한다면 꼭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 노력한 만큼 주렁진 성과를 이룩할 것이다. 추운 겨울이 왔으니 범인들 뭘까?

금방 김홍화 작가님의 작품 다시 잡은 손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박현준 맘님께서도 출석 체크 해주셨네요.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부부라는 노래인데요. 노래를 들으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금방 부부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네, 오늘 작품을 음미하면서 아마 각자 여러 가지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정 하나로 이어진 부부. 그래요,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는데요. 현철의 노래 아미새 어떨까요? 노래 한 곡 여러분들과 함께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화 작가님의 작품 다시 잡은 손. 네, 이 작품을 감상하시고 우리 여성 클럽 위치 그룹에 계시는 향기님께서 추운 겨울이 왔으니 범인들 뭘까? 인생 역경 이겨내고 다시 잡은 손. 해피엔딩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좋은 글. 아나운서의 진정어린 낭독으로 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순간 울컥하고 마음이 흐느끼는 그 느낌 진정 감동입니다. 앞으로의 인생길에 희망과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김경희님께서 미운정, 고운정을 가진 것이 부부랍니다. 그래요. 이 부부에 관해서는 아마 우리 여성 클럽에서는 제가 또 다른 분들은 많이 모르겠지만 우리 김경희님은 네, 발언권이 누구보다 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운정, 고운정을 가진 것이 부부라고 하네요. 그래요. 그리고 최화자님께서 현시대에 흔히 존재하는 사연이지만 필자는 자식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려는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한 신념으로 고운정, 미운정이라는 또 부부라는 정 하나로 얄미워해야 할 손을 다시 잡은 손이라는 감동의 글 잘 감상했습니다. 그래요. 얄미워해야 할 손. 그렇죠. 네.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기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도 또 순탄하기만 하면 또 재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빚이라는 짐을 지고 아마 힘든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혹여 그런 빚이 아니라도 지금도 젊은이들은 네, 집대출 뭐 여러가지 대출을 안고 또 이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발걸음 하나하나가 힘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오히려 부부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진정한 동반자란 어떤 것인가를 깨우쳐주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귀 기울여주신 모든 가족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꽃잎은 찢기고 허리가 구부러져도 바람을 사랑합니다. 꽃잎은 바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꽃잎이 떨어집니다.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꽃잎과 바람의 사랑. 아마도 서로를 애틋하게 유했겠죠. 그래서 꽃잎에는 바람의 속삭임이, 바람에는 꽃잎의 향기가 깊게 스며 있을 겁니다. 언젠가 바람은 꽃잎이 되고 꽃잎은 바람이 되어 서로 역할을 바꾸며 또다시 사랑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듯이요. 네, 하늘이 눈부시게 아름다워 흘러가는 강물 위에 반짝이는 햇살만큼 빛나는 날.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진서는 양손에 적당하게 힘을 주면서 아버지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앙상하게 가죽만 남은 다리는 탄력을 잃어 물렁물렁했다. 진선의 손길이 닿으니 변했는지 아버지는 이내 잠이 들었다. 진선은 발가락이 없어 멍톡한 아버지 발을 만지작거렸다. 아버지 무릎에 앉아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며 울컥해졌다.

매복해 있을 땐 어떤 일이 있어도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기만 하면 적들에게 발각되기 쉽단 말이야.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 아버지는 일부러 하던 말을 멈추며 진선이를 쳐다본다. 진선은 눈이 말똥말똥해서 아버지 입을 쳐다본다. 재밌어? 내가 여름 옷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가 보다. 여눈 좀 봐. 얼마나 초롱초롱한가. 아버지는 진선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움직이면 적들의 총에 맞아 죽는단 말이야. 그때는 눈이 왜 그렇게도 많이 왔는지 무릎까지 푹푹 빠졌어. 때로는 깊숙한 웅덩이 같은 데 빠지면 얼굴이 안 보일 때도 있어. 아버지랑은 숨바꼭질을 할 때 눈 속에 들어가 숨었어? 하하하, 숨바꼭질? 그래, 너 머리로는 그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근데 진선아, 아버지가 숨바꼭질 하느라 발가락까지 다 잘라냈을 것 같아? 진선은 살레살레 머리를 흔들었다.

아버지가 발이 얼었던 전날도 눈이 엄청 많이 왔었어. 눈이 오고 난 이튿날은 특별히 추웠어. 그날 명령에 따라 엎드려 있는데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더라. 그래도 우린 움직일 수 없었어. 수염은 입김 때문에 하얗게 됐지. 모자에 달린 털도 하얗게 되고 아마 눈사람을 만들어 가지런히 눕혀 놓은 것 같았을 거야. 아버지, 빙등하고 눈사람하고 누가 더 추울까? 어? 빙등하고 눈사람이라. 그건 아마 아버지랑 전우들이 더 춥지 않았을까? 그때 숱한 전우들이 얼어서 희생됐으니까. 그래도 아버진 발가락만 잘라냈기에 운이 좋았던 거지. 발가락 자를 때 엉엉 울었겠다. 아파서. 아니, 안 울었어. 아버지는 해방군이야. 해방군이 어떻게 울 수가 있어? 아버지가 말했었잖아. 해방군은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총에 맞아 희생된 사람들도 부지기수라 말이야. 그깟 발가락 잘라낸다고 징징거리고 울면 남들이 웃는단 말이야.

진선이가 아버지 발을 두 손으로 꼭 쥐자 자던 아버지가 몸을 움찔했다. 오빠가 입대한 후 부모님들은 자주 다퉜다. 엄마의 주장은 오빠가 입대하게 된 원인이 아버지가 쓸데없이 해방군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아버지는 억지를 부린다고 엄마를 나무라곤 했다. 그렇게 설전을 벌리다가 엄마는 제 서름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가 일쑤였다. 진선이가 생각을 해봐도 엄마가 아버지를 원망할 만도 했다. 자신의 발가락을 잘라내던 처참한 이야기도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쟁의 가혹함이나 혹독함의 뉘앙스가 전혀 와닿지가 않았다. 주로 해방군 전차들의 영웅적 사적을 치중해서 얘기를 해줘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 오빠가 해방군을 흠모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았다. 한편 아버지로 말하면 18세 꽃다운 나이 때부터 전쟁터를 노벼왔는데 전쟁 이야기 외에는 또 무슨 이야기를 더해줄 수 있었으랴. 또한 아버지에게 그보다 더 자랑스러웠던 일이 있었을까?

아기가 오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는 잘 모르나 오빠는 3년을 부대에서 복무하고 제대를 했다. 엄마는 오빠가 돌아오자마자 대학 입시 시험에 도전해보라고 오빠를 구슬리기 시작했다. 그때는 조금만 되면 몇 년씩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꽤 되던 때라 이상할 것도 없었다. 오빠도 순순히 엄마 말을 따라줬다. 또다시 아들의 대학 꿈을 꾸기 시작한 엄마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엄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오빠에게 공부에 필요한 책들을 구해 오빠 방에 넣어줬다. 영양 보충을 시켜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아버지를 송화강에 보내 물고기를 잡아오게 했다. 붕어나 잉어를 잡아오면 푹 고아서 오빠만 먹였다. 미꾸라지를 잡아오면 주어탕을 끓여 먹였다. 외할머니가 집에서 키운 닭을 보내와도 닭곰을 해서는 오빠만 먹였다. 외할머니가 가만히 돈을 찔러주면 그 돈으로 고기를 사서 만두도 빚고 소고기 장조림도 만들었다. 진선이에게는 젓가락도 못대게 했다. 오빠 역시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공부에 매진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했다.

무엇보다 엄마의 표정이 밝아졌다. 아버지와 걸고 들어 싸우는 일도 뜸해졌다. 오빠가 제대하기 전에 엄마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힘들다고 저녁도 하지 않고 쑥 늘어지곤 했었다. 그런데 오빠가 돌아오자 아버지를 주방에서 쫓아내고 차진에서 오빠의 영양사를 담당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잠시 후에 계속해서 중편 소설 창백한 푸른 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동료들에게도 부탁해서 오빠에게 물리, 화학 등 과목을 집중적으로 보도해주게끔 했다.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엄마가 그렇게 열을 올리는 모습은 어딘가 낯설어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서는 오빠가 공부를 하다가 말고 신경질적으로 책상에다 이마를 쾅 하고 머리를 박는 것을 보았다. 오빠, 왜 그래? 진선이가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러자 오빠는 집게 손가락을 자신의 입에다 가져다 대며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오빠가 좀 걱정되긴 했지만 진선이는 이내 그 일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하루는 엄마는 풀이 싹 죽어서 집에 들어섰다. 한숨만 풀풀 내쉬었다. 모의 시험을 쳤는데 오빠의 성적이 영 엉망이었던 것이다.

어찌 한술의 배를 불리겠어. 그깟 한 분의 성적으로 너무 그렇게 죽는 상 짓지 마. 애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아버지가 엄마를 달랬다. 진서는 그제야 오빠가 머리를 박던 일이 생각나서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일러바쳤다. 그걸 이제야 알려주면 어떡해. 화가 나 있던 엄마는 죄 없는 진선에게 욕을 퍼부었다. 시어머니 역정에 개배때기 찬다더니 진선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욕만 바가지로 먹었다.

썩 후에야 오빠의 성적이 내리막길을 친 원인이 엉뚱한 고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엄마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이웃집에 사는 부부가 아이를 낳자 안조인의 먼 친척벌이 되는 아가씨를 데려와서 집안일을 돕게 했다. 쌍태머리에 천티를 벗지 못한 처녀애였다. 하지만 천스러움에 반짝이는 한 쌍의 눈을 가졌다. 얼마 안 돼 쌍태머리는 도시 생활에 매료되어 친척 언니처럼 시내에서 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러자면 시내 출신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 하필이면 오빠가 쌍태머리의 미끼로 됐다. 그녀는 우리 집에 찾아와 오빠의 애를 임신을 했다며 눈물 콧물을 쥐어짰다. 그 바람에 집안은 대번의 엉방으로 돌아갔다. 엄마는 그 일로 알아누웠다. 아버지는 꼴도 보기 싫다며 오빠를 공장으로 취직시켰다. 그런데 책임져라며 펄펄 뛰던 상태 머리가 전혀 임신을 하지 않았다. 달거리가 한 달 건너뛴 것을 가지고 임신으로 착각하며 그 난리를 피웠던 것이다. 쌍태머리는 제풀의 오빠에게서 떨어졌다. 당연히 주인 집에서도 쫓겨났다.

아버지의 커고는 소리에 진선이는 아버지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안방을 나왔다. 엄마 말처럼 아버지의 이야기 때문에 오빠가 군대에 갔던 것일 수도 있다. 아버지가 발가락 잘라낼 때의 쓰라린 마음을 잘 표현했더라면 오빠의 인생은 다르게 씌워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진선이가 생각을 해봐도 오빠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오빠가 들어간 공장이 잘 돌아가서 돈을 많이 번다면 엄마도 오빠 때문에 그렇게 속을 썩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장이 문을 닫아버려 기본 양로금만 받고 있으니 엄마가 주눅이 들어 며느리 눈치만 보는 것이다. 교통국이라는 좋은 직장에서 다달이 높은 월급을 따박따박 받고 있는 며느리 비위만 받추려고 드는 것이다. 부모님들은 한국에 가서 번 돈으로 오빠가 결혼을 할 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아파트를 사줬다. 그리고 오빠네 공장이 문을 닫자 택시를 해보라고 돈까지 대줬다. 그만큼 해줘놓고도 엄마는 뭐가 그리 주눅이 드는지 진선이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올케 직장도 그렇다. 당시 부모님들이 손을 쓰지 않았더라면 농촌 태생에 돈도 없는 올케로선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신의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보세요. 1년 전 오늘의 사진 속 그 사람, 그때의 눈빛을 기억하시나요? 네, 커피잔에 비친 피곤한 얼굴, 헬스장에서 넘어지고 일어섰던 기록. 이 모든 순간들이 쌓여 지금 이 자리에선 당신을 만들었어요.

지금의 나가 과거의 나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잘하고 있어 과거의 나라고 다독여주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편지에는 어떤 말들이 적혀 있을까요? 네, 오늘도 잠깐이나마 쉼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입니다. 제10회 중도 방담회가 5월 17일 할빈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방담회는 중국 상무부, 흥룡강성 인민정부, 러시아 연방경제개발부, 러시아 연방산업무역부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기간 제35회 할빈 국제경제무역상담회도 할빈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방담회는 신뢰 협력 상생을 주제로 하며 전시 총 면적은 5만 5천 평방미터이고 총 8개 전시구역이 마련됐습니다. 46개 국가 및 지역에서 1,500여 개의 중국 및 해외 기업이 참가했으며 러시아 참가 기업은 약 300개에 달하고 중국에 파견된 구매단 규모는 5천 명이 넘습니다. 이번 방담회는 혁신성, 실용성, 지능성이라는 3대 특징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500여 건의 최초 개발 신제품이 발표되고 800여 건의 신사업과 신기술이 집중 전시됩니다. 하이테크 기업과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혁신화 기업이 전체 참가 기업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무비자 문화관광, 해외 직접 전자상 거래 등 중러 간 협력의 신흥산업 형태를 전면적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방담회 기간에는 산업 매칭, 투자 유치, 국제 협력, 관광 소비 등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개최됩니다. 특히 중도 양국 24개 부처, 성주 상공단체가 20여 개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총 59건의 매칭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또한 이번 방담회는 디지털 지능 기술을 전면 도입했으며 처음으로 지능형 인공지능 고객 지원 도우미를 가동했습니다.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다국어 24시간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하며 전시구역 길 안내, 참가 기업 및 전시품 조회, 입장권 등록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중도 방담회 공식 홈페이지 역회전 앱을 통해 인공지능 고객 지원과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할 수 있습니다. 5월 17일 개막한 제10회 중로 방담회 광동성 상무청 주도로 약 60개의 우수 기업 및 기관 약 300명으로 구성된 광동 경제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행사 기간 광동 제품 천하를 누비다, 광동 무역 전국구 우수 제품 흥룡강 전시 판매 행사를 개최해 과학 기술의 하드 파워와 문화의 소프트 파워를 동시에 방출함으로써 광동 제품의 매력을 보여주고 새로운 협력 공간을 개척할 예정입니다. 광동성은 이번 중도 방담회의 중국 측 주빈성 중 하나로 전시구역은 광동 제품 천하를 누비다, 광동 무역 전국구, 광동 제품, 광동의 멋을 주제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시 품목은 지능 제조, 오랜 전통의 광동 제품, 고품질 가정용품, 영남 특색 등 분야를 망라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개방 및 중도 경제무역 협력 심화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이번 중도 방담회는 광동성의 대러시아 협력 확대와 흥룡강 광동 두성의 협력 심화를 위한 효율적인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전시회 기간 두성은 경공업 및 방직,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전자정보, 식품 및 음료, 바이오 의약, 대건강, 특색 농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총 36건, 총 금액 3억 6천만 원 상당의 경제무역 협력

프로젝트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들 협력 프로젝트는 무역 구매, 브랜드 대리, 산업 투자, 법인 실체 설립, 농산물 심층 가공 및 생산 판매 연계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며 두 성 간의 실무적 경제무역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흥룡강성 제4회 중로지방문화예술 시즌 개막식 문예 공연이 일전 하얼빈에서 개최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공연은 신뢰 협력 상생을 주제로 다양한 예술 형식으로 펼쳐졌습니다. 중로지방문화예술 시즌 기간 다양한 분야, 다양한 차원의 풍성하고 다채로운 인문교류 활동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제10회 중로 방담회가 일전 개막한 가운데 방담회에 참가하는 많은 해외 바이어와 귀빈들이 할빈 태평국제공항을 통해 육속 입국하고 있습니다. 할빈 출입국 검문소는 정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국경 통관 보장 방안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했으며 출입국 서비스를 세심하게 최적화함으로써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객 흐름 압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할빈 국경 검문소는 현장 근무 배치를 과학적으로 조정하고 근무 경찰력을 유연하게 배치해 실시간 여객 흐름의 변화에 따라 검사 통로를 신속히 추가 운영했습니다. 이로써 여객들의 통관 검사 효율을 최대한 향상시켜 고봉 시간대의 인파를 신속히 분산시키며 출입국 인원의 원활하고 질서 있는 통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물자의 효율적인 통관 수요에 중점을 두고 검문소는 일주일 24시간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항공편별 맞춤 검사, 도착 즉시 검사 방식을 도입해 전시 설비 및 국경 간 무역 물자의 통관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다자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전시회 조직위원회, 공항 운영사, 주요 항공사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연계하고 정보 공유 및 상호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해 출입국 항공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이 밖에 여객 흐름 안내와 통관 가이드를 사전에 게시하고 이민 업무 첫 역 서비스 센터를 기반으로 입국 상인 및 외국인 손님들에게 원스톱 출입국 업무 상담과 절차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방문객의 입국 경험을 전방위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일전 흑하시는 용강에 투자 양국 5개 도시 흑하경제무역협력홍보교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귀빈 150여 명이 참석해 국경 간 산업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홍보회에서 주해시, 러시아 블라고비셴슈크시, 남사할린스크시는 각각 자신들의 도시 발전 강점과 협력 기회를 공유했습니다. 흑하 자유무역구는 수출입 가공산업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소개했으며 손극현은 수입 활빙 수산물 및 러시아 곡물 가공 특화 산업에 대해 특별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국경 간 연계 중점 프로젝트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되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다수의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이 현장에서 초기 협력 의향을 체결했습니다. 일전 제10회 중로방담회 제35회 할빈국제경제무역상담회가 동시적으로 개막한 가운데 같은 날 과학기술혁신청년선봉 할빈시 중로산업협력청년교류회가 할빈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학교 전문가와 학자, 중로 청년 대표, 기관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을 논의하고 공동 발전을 모색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할빈 신구 홍보 영상을 상영해 할빈 신구의 개방적 발전에 활기찬 모습과 동북아를 향한 중요한 지리적 리점 그리고 러시아와의 협력 심화에 대한 중요성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행사 기간 중로 크로스보도 산업협력 협약식이 진행돼 크로스보도 무역, 국제물류 및 산업자원의 심층적인 융합을 더욱 촉진하고 중로 청년들의 창업협력을 위한 더욱 견고한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개방협력 우위를 바탕으로 중도 청년 교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양측이 과학기술 혁신, 크로스보더 무역, 산업투자, 국제 물류 등 분야에서 자원 공유와 협력 상생을 이루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왕간지의 아내가 들어왔다. 그는 34대 되었다. 갸름한 흰 얼굴에는 여전히 붉은 광택이 반짝이고 있었다. 보들잎 같은 가는 눈은 그가 다감하고 예쁜 여자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문 앞에 다가온 그는 어둠 속에서 잠깐 주춤하였다. 금시에 가늘고 긴 연한 눈썹이 두어 번 쫑깃거리고 작은 입귀에 주름이 잡혔다. 그러나 문을 열고 집안의 불빛 아래에 들어섰을 때 그는 순간에 눈썹도 펼치고 입귀에 가는 주름살도 미소로 바꾸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쓴 것을 입안에 문듯이 매우 어색하였다.
1: 당신 돌아왔구만요. 지쳤겠어요. 식사를 해야죠. 제가 가서 밥을 짓겠어요.
0: 그는 구실을 대고 물러가려는 듯 문 쪽으로 돌아섰다. 일순간 그의 눈앞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다. 왕간지는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고 아내를 몇 번 훑어보더니 픽 웃으며 그의 말은 들은 척도 안 했다. 그는 아내에게 괴호에 올려놓은 붉은 옷칠한 큰 농나무 상자를 열라고 하고는 자기가 가져온 무거운 트렁크를 밀어놓은 후 큼직한 구리 자물쇠를 두 개나 채우고 나서 아내의 손에서 열쇠를 넘겨받았다. 왕간지가 불시에 돌아온 데 대하여 아내와 딸은 물론 그 자신마저도 놀랍고도 이상하게 여긴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며칠 전만 하여도 모평성의 화려한 다층집에서 뒹굴던 그였다. 그런데 지금 이 쓸쓸한 상간마을에 고색짙은 집구들에 누워있다는 것은 얼마나 꿈같은 일인가. 형세는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있는 것이었다. 왕간지는 부평대학 신문학부를 다닐 때에 벌써 국민당 당원이 되었다. 그는 특히 학생운동을 파괴하고 진보적 학생들을 감시하는 데서 재능을 발휘하여 상급의 신임을 받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연태에 가서 루뚱일보사에 가서 편집원 노릇을 하다가 얼마 전에 어느 중학교의 어문교원으로 내려갔다. 물론 그것은 로임을 받는 형식상 직업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의 진짜 임무는 그보다 훨씬 중요하였다. 그것은 바로 공산당을 반대하여 첩보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77 사변이 일어나자 국민당 산동성 정부 주석 한복구는 질겁하여 뺑소니 쳐버렸다. 아래의 졸개들은 더욱 갈팡질팡하였다. 그들은 제각기 재산을 긁어모아 도망치려고 서둘렀다. 왕간지도 그때 급해맞아 하마터면 이부사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올 뻔하였다. 하지만 그는 인차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의 직속 우두머리인 국민당 루뚱지구 특파원 정유평에게 위에서 친일 반공 정책은 수호의 변함도 없다는 명백한 지시가 내려왔던 것이다. 그때부터 그들은 남아서 일본 놈들과 손을 잡았다. 모평현 괴뢰 현장 송건호가 공산당이 영도하는 폭동군에게 처단되자 정유평은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일제 군대와 더욱 결탁하기 위해 연태로부터 모평성으로 옮겨왔다. 왕간지는 상급을 따라 모평성에 와서 겉으로는 계속 교편을 잡고 있었으나 실은 일제 군대와의 비밀 연락 사업을 맡아보았다. 교동의 권유산 일대는 놈들에게 이전부터 위험을 주는 곳이었다. 그것은 예전에 산속에서 폭동을 일으킨 농민들로 해서가 아니라 공산당이 이 고장에 혁명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었다. 이거야말로 놈들에게 큰 화근이었다. 비록 민국 24년에 놈들은 공산당이 일으킨 폭동을 발광적으로 진압하였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니었다. 도리어 공산당 조직은 꺼지지 않는 산불, 지구 없애지 못할 수림처럼 인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고 널리 퍼져나갔다. 77 사변 이후 공산당은 항일 구국을 위하여 이전보다 더 세찬 기세로 인민을 조직하여 들고 일어났다. 많은 지방이 공산당의 세상으로 되었으며 권유산 지대가 바야흐로 교동공산당의 중심 근거지로 되고 있었다. 이런데 국민당 놈들의 가슴이 어떻게 떨리지 않을 수 있었으랴. 놈들에게는 이것이 맹수나 홍수보다도 더 무서웠다. 왕유일의 죽음이 너무나도 돌발적이어서 왕간지는 놀라 멍청해졌다. 성이 꼭두까지 치민 그의 몰골에 3, 4년이나 그를 따라다닌 그의 정부 숙하마저 겁을 집어먹었다.
2: 당신은 웬일이에요?
0: 숙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3: 치기랄, 공산비석!
0: 왕간지는 으르렁거리며 손에 든 연필을 뚝 꺾어버렸다. 바로 이때 정의평 특파원이 그를 불렀다. 특파원한테 불리워 갔을 때 왕간지는 일본군 정보관 한 놈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흉계가 재빨리 꾸며졌다. 왕간지는 서둘러서 무전기를 시험하고는 행동 준비를 다그쳤다. 그는 정식으로 괴뢰군이 된 조카 왕죽과 왕류주를 불러다 고향의 실정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울고불고하는 정부 숙화를 떼놓고 그닥 내키지 않는 산골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었다. 왕간지는 구두루에 번듯이 누워 창문을 바라보며 이전의 일들과 앞으로의 생활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비록 먼 길에 퍼그나 지쳤으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귀를 바싹 감구고 창문 밖에 검부 쓰레기들이 바람에 스르륵거리는 소리마저 놓치지 않았다. 문득 보스록 소리가 났다. 그는 급기야 숨을 죽였다. 그러나 고양이 한 마리가 담벽에서 뛰어내리는 소리였다는 것을 알자 인차 마음을 놓았다. 그는 자기가 우스울 정도로 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렇다. 모평을 떠나기 전에 왕간지는 벌써 속으로 깐깐이 따져보았었다. 그는 자기가 이미 딴 세상으로 변해버린 상간마을로 돌아오는 데 대하여 별로 무섭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비록 지주이지만 앞에 나서서 농민들을 악박착취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을 못살게 굴지도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는 몇 번 집에 다녀왔을 때에도 농민들에게서 호감을 사기 위해 조심했으며 그만한 효과도 보았다. 또한 그의 진짜 직업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민국 24년 초겨울 공산당의 폭동이 실패한 후 자기가 집에 돌아와서 며칠간 지내던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때 그는 창고에서 당장 곰팽이가 피게 된 량식을 굶주림에 허덕이는 가난뱅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바싹 마른 얼굴들에서 자기에게 감격을 표하는 기색을 찾아보았던 것이다. 물론 그의 선심에 감격해야 하는 사람들은 간지가 비밀 과업을 바꿔왔다는 것을 모른다. 그들은 이 비밀을 알 수 없었다. 원간지는 공산당의 항일통일전선 정책을 잘 알고 있었다. 정책은 일본 놈들에게 투항한 매국노를 제외한 일반 지주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게 되었고 매국노에 대해서도 그 장본인에게만 죄상을 따진다고 되어 있었다. 원간지는 비록 매국노 왕효일과 사촌 형제간이나 일찍 살림을 갈랐고 두 집 사이에 알력이 있어 레왕이 드물다는 것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왕간지는 이면에서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지나간 일은 문제없으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왕간지는 방금 지나치게 긴장했던 자기를 생각하고 머릿속에 스스로 이러한 광경을 그려보았다. 늙은 잿빛 승냥이 한 마리가 깊은 밤에 마을을 습격해 들어온다. 승냥이 발걸음은 본시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가볍다. 그러나 그놈은 공포에 질려 한껏 부드러운 발바닥을 가볍게 옮기려고 애쓴다. 기실 승냥이에게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한 마리의 닭이나 부모들이 소홀히 하여 길가에 두고 간 어린애는 그놈에게 있어서 입안으로 흘러들어온 고깃덩어리와도 같지 않은가? 왕간지는 자기를 이 늙은 잿빛 승냥이의 자리에 바꿔놓고 생각하며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다. 추운 겨울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바람이 뜰악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창문들이 애처롭게 울부짖었다. 쏟아지는 흰 눈송이들이 폭풍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집안에는 불빛이 환했다. 꽃무늬 있는 흰 노전을 깐 구두루에 령과 뱀을 새긴 주홍색 밥상이 놓여있고 상후에는 배가 불룩 나온 술주전자와 크고 작은 접시들을 맞붙여 음식들을 푸짐하게 챙겨놓았다. 원간지는 한창 다른 두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세 사람은 희색이 만면하여 유쾌하게 먹고 마셔댔다. 원간지는 머리가 더워나자 몸을 젖혀 창문에 기대앉았다. 그는 눈이 내리는 어둠 속을 내다보며 집에 돌아온 뒤의 일들을 생각하고 흐뭇이 미소를 지었다. 원간지는 갓 돌아왔을 때 사람들과 마주앉으면 먼저 왕요일이 민주정부에 의하여 처단되었다는 것을 알고 속이 얼마간 괴로웠다는 말부터 시작하였다.
3: 어쨌든 간 나와는 사촌간이란 말이여.
0: 그는 상심해하며 말했다. 그러다가도 대뜸 태도를 바꾸면서 분노를 나타내었다. 그는 왕요일이 매국노가 되어 나라를 팔아먹고 이 부근에서 수없이 많은 죄악을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고 욕을 퍼부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왕유일과 본래부터 화목하지 않은 자기는 그놈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며

갖다 잿더미로 되었다느니 자기는 동포들의 피투성이 된 시체를 통하여 현실을 똑바로 보게 되자 더는 망국노의 생활을 참고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 학생들을 이끌고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선동활동에 참가하였다가 놈들에게 잡혀가 몇 달이나 감옥밥을 먹었다느니 감옥에서 나온 후 박해를 무릅쓰고 구국사업에 다시 뛰어들었다느니 고향에서 공산당이 항의를 영도한다는 소문을 듣고 놈들의 봉쇄를 뚫고 돌아온 것만큼 항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느니 하였다. 이런 말을 할 때 고통을 못 이겨 가슴을 쥐어뜯는 그의 표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다. 빈말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왕간지는 실제 행동으로도 자기의 항일 애국심을 증명하였다. 그는 일부 산과 땅을 내놓고 적지 않은 묵은 나다를 정부에 바쳤다. 그는 또 정부를 도와 학교를 꾸리고 인테리로서의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겠다고 자원에 나섰다. 왕관장은 북은 심리 안팎에서 제일 큰 부락이고 항공소 소재지였다. 그러므로 이전부터 여기에 소학교를 세우고 다른 마을 아이들이 이곳으로 통학하였다. 학교는 왕간지의 저택과 나란히 붙어있는 큰 벽돌집이었다. 널찍한 뜰에는 여러가지 나무와 꽃들을 심어놓았다. 이 학교는 왕유일이 향내 사람들에게 돈과 노력을 내라 하여 지은 것이다. 교장 자리와 학교 재산은 모두 그놈이 독차지하였으며 수입도 자기 주머니에 걷어넣었다. 왕유일이 죽은 이때에 민주정부는 항일 단결을 위하여 왕간지에게 교장 직무를 맡기었다. 원래 학교에는 남성생 2명과 여선생 1명이 있었다. 그런데 여선생은 남선생들과 뜻이 맞지 않아 벌써 폭동 전에 사직하고 떠나가 버렸다. 남자 교원 중 하나는 궁손이라고 왕간지의 고종 사촌 동생이었다. 젊은 나이라 멋부리기를 좋아하였다. 서양식 하이칼라 머리를 하고 입에는 금이를 박아 넣은 데다 호리호리한 몸에는 값진 옷을 차려입어서 온몸에 멋쟁이 풍채가 흘러넘쳤다. 그는 몇 해 전에 고종 사촌형 왕간지를 따라 밖에서 떠돌다가 애미가 죽어서 장례 치르러 돌아왔다. 그 후 세월이 어수선하다고 다시 떠나지 않은 그를 큰 고종 사촌형 왕유일이 청에다가 교편을 잡게 했다.

드라마 숨바귀꽃 아홉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北京时间13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

0: 朝鲜语广播
1: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에 산과들이 하루와 다르게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면서 5월의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있습니다. 5월은 1년 중 가장 싱그럽고 활기찬 달이어서 그런지 가족 사랑과 가정 행복이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하여들의 요청 앞마당에서는 초록빛 향기와 함께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상해시에 살고 있는 강옥진 씨가 고향의 부모님에게 요청한 노래 초록빛 노래를 감상합시다.

5월의 실록에 취해 풀잎은 연녹색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바람은 향기를 싣고와 초록색 서정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의 실록에는 우리네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을 안겨주는 싱싱한 사랑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한테 5월은 행복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산동성 위예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경자 씨는 타양에서 몇 년간 살아가면서 고향의 정다움을 다시 새기게 됐다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노래 만천성을 요청하려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박경자 씨가 가족과 함께 5월의 싱싱함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만천성을 보내드립니다.

0: 심수시에 살고 있는 주철 씨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현재 심수에서 살고 있는 주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공시수 근진에 계시는데 아버지 조금병, 어머니 한혜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결혼 47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부모님은 힘든 생활 해변에서도 또 아들 어역하게 키웠습니다. 아여 부모님께 연인의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앉으시오. 또 아들이 효도를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재미있는 소품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0: 네, 그럼 주철 씨의 부모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소품 염치 없는 가족을 보내드립니다.
2: 우리가 나 닭을 좀 같이 튀려 하자더만. 에이야야야야야 닭이나 또 튀나 하다.
3: 아유
2: 어디 갔다 왔어도.
3: 아유 닭이 붙잡으러 갔다 왔어.
2: 아버리 그 닭을 어떻게 붙잡았어도.
3: 야야 말도 말이야. 이 닭이 붙잡나고 육박전했다. 야야.
2: 어제
3: 여기서 닭도 다 입에 날아 들어갔다. 야야. 근데 닭이 한 마리 없더라.
2: 이게? 난 그 닭이 너무 사물어 뭐 붙잡다 못해 못 붙잡고 이 맥에서 암타고 붙잡아가지고 이미 잡았지.
3: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게?
2: 아이 이거 먹다 못을 하면 또 그거 잡지 무슨.
3: 이 옳다 이 먹자.
2: 여기다 고기다 넣자 이쪽으로 떨어지겠다 이쪽으로.
4: 망쳐라 망쳐라.
2: 아이 오마 오마는 어제 자꾸 나를 부르는데 유천아 부르는 것처럼 들어.
4: 꼬박이 되지 어째 그러겠네.
2: 아니다.
4: 또 달고 잡아. 예. 잘했다. 예. 깡철아 예? 그거 조금 저쪽으로 가져가서 뒤로 안 와야 되니.
2: 어째?
4: 냄새 난다.
2: 냄새 난다고?
4: 응.
2: 그래 그래 집은 나 저쪽 가자.
4: 이거 야. 빨리 내려줘서.
3: 야야, 이게 무슨 게요?
4: 이게 감지 있구만.
3: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야.

0: 안 받겠다.
1: 아니, 위상식이 뭐 이름 위상까지 돼가지고 깨지.
0: 그럴 줄 알고 내 바스바스를 우리 집에 가져다 놓으라고 했었구만.
1: 잘했지. 야야야. 당신이야 여지껏 일해온 중에서 오늘 일처리 제일 잘했다.
0: 웃기고 쉬울 뻔했다. 모르는 사람 봐서 나를 행패 없는 거 알겠다. 근데 잘어. 저 닭은 어째 이렇게 들여봤다.
1: 아, 어때? 이제 또 잡다가 좀 먹다 마자 나면 지금 마저 잡아먹자고 가죠.
0: 오, 욕심 많다야. 그나저나 야는 뭐하니? 응? 광철아!
2: 예?
0: 아직 멀어! 빨리 오나 빨리.
1: 야야야야.
0: 그래, 닭은 어째니?
2: 이번엔 이야?
0: 어.
2: 좀 구워 먹자고 내 저기다 지금 통닭구이를 만들었어. 이거 뭐요?
0: 감질이 내 가지고 왔다.
1: 뭐다 뭐다. 야 이거 누나.
0: 야 이게 맛있다고 날씨더라.
1: 자자 뭐다.
0: 에이 해. 조금 조금 조금.
2: 에이 해. 아이 뭐 혼자 먹임도.
0: 오야.
1: 갈래. 목구멍 짱하게 가져고 말자. 야야야. 그 금년동 삼은 온 동삼은 좀 야 한 줄 먹겠다.
2: 으야 좋다야
0: 좋다.
2: 어야 나도 저기 좀 뭐야 저 피주 다섯 상자에다 빼주 한 상자 아껴 가져왔대. 저 허덕가네요 나한테.
1: 그럼 너도 또 위상치기 해.
0: 금년 내는 회사에 또 위상치기를 한다. 야
1: 잘했다. 야야야야 먹자. 야야 그 저기 뭐야 먹다 죽은 것이 때까지도 좋다더라. 야 먹는 게 남는 게다.
0: 먹을 소리나 할까 이리였지 털털하니.
2: 근데 아버지
1: 어째
2: 우리 저 닭은 어떻게 해먹을까?
0: 야 먹을 바엔 조금 다채롭게 해먹자.
2: 응? 야 먹을 바에는 그저 입에서 불이 확 일어나고 그저 귓구멍에서 그저 바람 씩 나오게 오울하게 해먹어보자. 그러면 이번에 수탉 말라탕 해볼까?
1: 어떻게?
0: 수탉 어떻게 하면 먹어주면 되지만
2: 어떻게 하는 거면 이제 여기 닭고기다가 꼬치장 탕풀을 넣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빨간 꼬치를 이렇게 총총총총 쏘라였고 그 다음에 아버지 저동에 기다 막고 대파 두 대를 착착착착 쏘라고 여기다 창 눕혀놓고 그 다음에 또 엄마처럼 이렇게 하루루한 시래기를 있자 고다기처럼 거기다 살짝 덮어놓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을의 그 초자처럼 있자 그 썩썩하고 센 꼬치가루 탕 영미야.
0: 이처럼 맛있겠다.
1: 야 닭고기보다 야 네 말하는 게 더욱 구수하다.
2: 아 근데 이게 가만 볼까? 이게 지금 형세 좋지만 이제 한쪽으로는 아주 둘한데
0: 어째?
1: 어째?
2: 아유 우리 저 혼자에 가져다 준 닭을 다 잡아먹고 어제 하나밖에 없었구만. 이게 마지막 닭이구만.
1: 아, 뭐 그러길래 이면 맛있게 해 먹자는 게 더.
0: 그래.
2: 아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잡아먹은 소문 듣고 위에서 검사 내려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
1: 뭐라고 쓰쓸해서 이제 잡아먹었다 하면 되지.
0: 했다고 하면 아이디까?
2: 예, 기르기 말에 고지 기를까?
0: 야, 간다리서 와서 우리 배를 떼게 보겠니?
1: 그래, 너무 개새끼 알면 소새끼들 물어갔다 해라.
0: 저런 소새끼 어떻게 달고 물어고 말하는 게?
1: 아니 그러면 다시 새끼들이 물어갔다 해.
0: 점점 말하는 게.
2: 어쨌든 무슨 우리 달래서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무상으로 갖다 줬길래 뭐 우리 잡아먹어도 그쪽에서는 할 말이 없지 뭐.
0: 그렇지.
1: 그러길래 내 말은 그저 실은 푹 넣고 먹자는 게다.
2: 그래야지.
1: 야야 잡다.
2: 아니 잠깐만
1: 어쨌든
2: 우리 저 달구는 단단히 멋있게 총결 짓고 나게 저 자꾸 이 한 그 맛을 보는 게 어떠세요?
0: 그래, 자, 빨리 가져.
2: 내가 가져올게요, 기다려.
1: 왔다 가라.
0: 야, 손 대고 가라. 왔다
1: 가라, 손 대고 가라.
0: 야, 냄새 좋다, 야.
2: 야, 이게 너무 크다. 아버지 하나 딱.
0: 나도 좀 깜짝아.
2: 어떻게 하나야?
0: 깜짝 좋다.
2: 깜짝.
0: 깜짝이야.

0: 아, 저 입에서 살살살살 녹는다.
1: 아, 짜증나. 야, 못하는 일이 없다. 정말 똑똑하다 이게. 야.
0: 그렇지. 그, 나는 야보다 키 큰 남자는 말 봐도 야보다 더 똑똑한 남자는 말 못 볼 수구만. 원래 야 같은 날 총장질하면 대단히 잘하겠는데 그렇지?
1: 야, 그때 그, 지금 총장하는 그 뭐요? 정신병이 그런 닭새끼처럼
2: 깨깨깨깨깨깨깨
1: 아야 이 뭐야 어째 이래
0: 아
1: 가만 아버지 저기 천장 말 나왔을까 근데 아버지 어쨌든 천장 앞에서 좀 자자 꿉적꿉적 거렸잖아 야 이 천장 앞에서 구슬댄 일이 없다
3: 예 아버지 아버지 천장 앞에서 구슬구슬 거린 날이네 아따 그 빨래줄이 입으로 풀럭풀럭 한다 그럼 벗게 하죠
1: 그건 내 키 커서 그렇게 배워 그런 게다
0: 그렇지 꾸야 네 눈에는 펄럭거린다 대도 내 눈에는 절대 아니다 빠진 게 없고 뱀뱀치해 그렇지 그렇게 말하지 마라
1: 그래도 저 우리 여보 당신 나를 제대로 평가한다 야 네? 네 이제 촌장 이야기 나와서 그렇지 마시 아무튼 이제 촌장 우리 집 아주 커서 죽이면 내 그대 이거 오른 도저히 답세가지고 윤석이가 차차닥 붙게 해놓지 않는가 바라네
3: 예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할 말 남도
1: 그래
3: 조심만 아버지 야 그렇게 하나를 너 네. 나도 초자리에 매사 탁 후려 가리고 콱 밟아놓고
0: 야야야야 못하는 소리 없다 야 정말 그렇게 오빠 나 그 때려놓고 사람 비대들 잘들아
4: 내 올빤하다고 이 사람들이 이게 사람 어쩌가 뒤에서 막말을 한다 내게 야 그런데 내 이 집을 내서 정말 머리 아프다 시부에서 잘 살라고 향정부에 가서 달걀 100마리 갖다 줬대 이젠 다 먹고 한 마리도 뭐 남은 것 같지 아, 정말 답답하구만 이거 뭐?
1: 천장!
4: 에, 채나, 채나! 어제 이분은 헐락헐락하며 그래요, 야? 할 말 있어?
1: 어여!
4: 어제?
1: 천장 모자지 좋은 거 샀다!
4: 그런데나?
1: 내 모자고 한번 바꿀까?
4: 예이, 채나라, 이게. 내 두려움에 들으려니까는 뭐 나를 면사 하나 후려 갈긴다며?
3: 아이 개새끼!
4: 무슨 일 아니야?
3: 아이 그 개새끼!
4: 개새끼 어째?
3: 개새끼! 개새끼 닭이 물어가면 면사 탕 해놓는단 말이지
1: 야 어서
4: 개한테도 면사 있는가? 어? 야?
1: 아니야 어. 우리 집은 원래 요식하는 집안이잖아 가지고 야, 야. 그 개새끼 먹어도 면사이라 한다
4: 오 정말 유식한 집안이 맞소냐 그래서 나를 발로 확 돕는다고 해서
0: 아이 정말 바보 해주랬지 천자리 그랬지
4: 나 바보 해준다고? 야 이게 아신채였다 야 근데 이게 무슨 냄새가
3: 어째 천자 어째
4: 야 이게 무슨 고기 냄새 난다
3: 무슨 고기
4: 또 달그 잡아먹었지
3: 아이 이거 무슨 달그
4: 집 달그
3: 아이 우리 다리 잡아먹었어
1: 아이 우리 아이 잡아먹었어 여보 당신 우리 다리 잡아먹었어
0: 아이 나 다리 잡아먹었단 말 아예 했는데
4: 설마 그 몽땅 다 잡아먹은 건 아니겠지 야?
1: 몽땅 잡아먹다 그거는 생변 한 마리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저기 아직 달리 한 마리 있는데 아이 여보 다시 우리 닭이 잡아먹었어
0: 아이 우리 아이 잡아먹었을게
4: 아이 저 닭은 뭐 보자고 저기다가 묶어놔서 잡아먹자고 한 게 아니야
3: 아이 저기 아리
4: 아리 저기 아리 어째 야 저기 아리 어째
3: 저기 아리 낙하는 게 바깥에 너무 좁아서 집에 들여오면 빨리 낙하는 거야 집에 들여오면
4: 어이 이놈은 야 이놈은의 집에선 숱하게 알아놔서야 야,
1: 아니야. 어? 우리 집은 역대는 내려오면 수탉이 안 나는 집안이다.
4: 아, 그런가. 이야, 이게야 귀한하다야. 아줌마, 에, 아줌마. 이 집엔 수탉이.

0: 났어야?
1: 그렇겠지 뭐.
0: 야야, 아 이모, 그럼 내 그 봄에 공사에서 개다 준 그 닭들이 이제 마인드를 낳게. 야? 뭐? 어이,
2: 야.
0: 닭자 가서 좀 바꾸기는 하지 뭐. 야, 가게. 이모, 도대체 닭이 몇 마리 있어?
1: 100마리, 100마리.
0: 몇 마리 있는가?
1: 100마리. 100마리.
0: 100마리?
1: 아이,
2: 전 뭐요? 100마리 없어. 100마리 없어.
0: 없다고? 어쨌는데?
2: 아이, 저 뭔가 잊어먹었어. 옳다, 저 잊어먹었어. 야야.
0: 잊어먹었다고?
2: 야야.
0: 당신 뭐 지금 장난질하오? 야?
2: 아이, 장난을 못 장난이야.
0: 이거 이게 장난 아니고 뭐야 이게? 에?
2: 아니, 우리 당이 아이도 못 먹었지.
0: 아이, 뭐? 당신의 집에서 하루가 내게 달그 잡아먹는 건 온 촌에서 다 아는데 어따 대고 거짓말이.
1: 아이, 그 소문이 났습니까?
0: 소문이 나나 뭐나. 지금 향정부에서 야, 검사하겠다고 야단이 나서 야단. 너 알긴 아는 것 같지. 야, 이거로.
3: 어째?
0: 니 내하고 제대로 말해야 한다.
3: 응.
0: 어?
3: 응.
0: 달그 잡아먹어, 아이 뭐.
3: 가능하게 아이 잡아먹었지.
0: 저 아이 잡아먹었지? 응. 어, 이놈아.
2: 아니야.
0: 정말 아이 잡아먹었지야?
2: 아니 뭐? 그냥 가능하게 잡아먹었어.
0: 무슨게?
2: 아이 잡아먹었다는데. 야.
0: 가능하다. 야, 이거 총수 때께 제대로 말해.
2: 아니, 제대로 말해서 그렇지. 누가 내 아이
0: 어찌라고 이게 빙든 닭새끼에서 뭐가 더 착발 질거려. 야, 뭐예요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아이, 닭털이구만. 어? 그래도 아이 잡아먹었어? 야? 잡아먹었지 뭐. 그렇지, 글쎄, 이모 정신 있어, 야? 향정부에서 닭을 사다 줬으면, 그거 잘 키워가지고, 소리. 야, 잘살 궁리해야지. 이게 뭐요, 야? 야, 당신에는 정말 내 옛날나 지금나, 아, 어째 이렇게 궁리 없이 사? 야? 야, 정말, 당신의 집에 법이 있어? 야?
2: 어, 법이 있어? 우리는 먹는 법밖에 없어.
0: 무식해? 야! 염치 없다, 염치 없어. 너무 염치 없다, 임마.
2: 야, 어서 우리 집에는 염채 김치에서도 염치는 없어.
0: 야, 이거 싹싹 대대치 이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우리 촌에서 당신네만 정신 차리고 잘 살 수 있다면 우리 촌은 언영 초여사회라 들어간다 말이오. 얼마나 이게?
1: 촌잘.
0: 어째 그래?
1: 초여사라는 게 뭐임도?
0: 초여사회라는 건 이게야. 쇼캉서호의를 말하는 게인데. 아, 이거 말하자면 어째?
1: 소탕서회라는 게 또 뭐임도?
0: 소탕서회는 무슨 소탕서회요? 쇼캉서회. 에어 답답하. 이거 갖다 말하면야 생활이 남보다 풍요롭게 잘 사는 거 이런 거 쇼캉서회를 한다 말이오. 얼마나?
2: 어째? 무슨 우리 집은 쇼캉서회 들어간 지 오래겠구나 뭐.
0: 무식해? 너 집이 쇼캉서회 들어간 지 오래다고?
2: 그래. 아이. 매일마다 집이 이런 닭고기 잡아먹으면 뭐 닭이 잡아먹으면 꼽히는 생활을 하는 것도 이게 그래고 쇼캉쇼이 아닌가.
0: 야, 이게 말하는 게 정말 행비였다 이게.
2: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비록 빈곤하지만 이 입은 쇼캉쇼에 들어간 게 어랍니다.
0: 야 이거 싹싹 걷어지 마라.
2: 어째.
0: 야, 먹어서 싹 빈 털털이 된 게 어떻게 쇼캉쇼이야. 야, 쇼캉쇼회라고 하면 내 100마리 개다 줬으면 그 100마리 200마리 되고 200마리 2000마리 되고 견주 수입도 쭉쭉 올라가면서 생활도 그저 꼽혀놔야 이게 쇼캉서의지 얼마나. 에이구 무수가 알아서 오요. 이모, 내 명년에도 당신을 달고 더 개다 주자고 해도 이제 갭이 나서 못 개다 주겠어.
2: 어제 또 다시 잡아먹나봐.
0: 그렇겠지 뭐.
2: 이모, 어쩌면 천호천각이 늙게 되면 시집장 가는 그런 멋이 있어야 되는데, 아, 지금은 닭새끼들 해야 되고.
1: 이거 그것뿐임도 영양 부족인지 어기고 저 엉치 뜯어먹고 재빨간 거 엉치 나오니까 나 영양 부족인 간에 사람 주고 또 주고 할까 사람 막 죽이 났더구만.
2: 옳다! 그리고 또 무슨 정신병자 싹 걸려놓지? 아, 밤이면 뭐 잔치를 하지? 어찌 부다 산지?
0: 야, 그래서 싹 잡아먹어?
2: 응.
0: 그럼 팔로 길을 타서 해야지 임마.
2: 뭐 팔로 꿀로 찬다고.
0: 무슨 팔로군?
2: 지금도 있는가?
0: 에이 뭐 싹싹해 대체 이거 팔로군 무슨 팔로고요?
2: 그래 그래.
0: 닭을 팔 수 있는 길을 찾으란 말이요. 야 이 자 아, 정말
2: 무슨 아유야 뭐 팔 수 있는 길 찾 도다.
0: 어째?
2: 도다 이보 무슨 무슨 다리를 무슨 다 키워 너무 무슨 근심 걱정 하지 말라도 말. 무슨 부시다 따로 우리 집에다 시집 보낸 것처럼 훌구덩 맡겨놓고 몇 번을 들여다봤어.
0: 야야야야 그건 내 이제니. 응. 야 내 손자인 내야 이 촌에 온 촌에 다 돌아다니면 이 열매나 마니 내 너지마 딱 붙들고 있겠니. 야이
2: 사실이야 우리도 이 닭을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해서
0: 그래. 아
2: 그때야 밤을 자고 나무 있지. 아이고 슬기란 게 물어가지 쪽잡이란 게 물어가지 아, 그 다음에 또, 뭐, 또 도덕질 마치지.
0: 무슨 도덕질?
2: 야, 그래서 다 없어질 바에 잡아먹는 게 낫을 것 같은데.
0: 야, 야, 니 정말 말이 점점.
2: 아, 그리고 야, 또 한 이 아들 말이도 팔아먹었어.
0: 뭐, 팔았다고? 걔 그 돈은 어째?
2: 닭고기 새나니까 돼지고기 싸먹었지.
0: 야, 야, 야, 야. 그러면 야, 차라리 저 우마래 그 장가보네처럼 다 꼬매서 팔면 아이 되겠대.
2: 저다 그 장가분에게 맛있을 때.
0: 야야야, 왜 처음에는 그저 수한 것 같더니 어제 지나가면서 한 마리 싸먹어 보니 괜찮더라 맛이.
2: 저자
0: 어제
2: 그 집에 꽤 맛있다면 어 여기
0: 어제 어제
2: 야야야 야야야
0: 어제 어제 어제
2: 그러니까
0: 이 이런 것도 여기 와서 어딜 가긴 와 여기 와서
2: 저자
0: 어제
2: 여기 우리 오늘 좀 다채롭게 모자구서로 요 통닭구이 한 개인데 요거 저자 한번 맛을 봐.
0: 너 집에서 한 개라고?
2: 그래.
1: 그렇지.
0: 난 아침 먹고 왔다.
1: 야, 어째 이래.
2: 한 맛을 보라. 한 맛을 보라.
0: 보자.
2: 야, 맛있다.
0: 이게 냄새로 맡아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
2: 맞아.
0: 야, 이게 야, 진짜 장가분의 닭곰보다 더 맛있어.
1: 그렇지.
2: 맛있지?
0: 맛있다, 야. 자, 이봐요. 근데 이 닭고기 양념은 누기 만들었어?
1: 야 했지.
0: 무슨게 야?
1: 야 했지.
0: 야 이게 진짜 네 한 게 맞니?
2: 그렇게 했지.
0: 야야야.
2: 야 닭이야 정말 이런 말을 계속 잡아먹다가요. 야 이 닭이만 봐도 닭똥 냄새 나지. 야 그래서 요 이번에는 어떻게 좀 맛있게 해먹겠는가 이런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내 산에 가서야 부스도 뜯고 약재도 캐고 해가지고야
1: 여러 가지
2: 요래 비법을 만들까는데 이렇게 우둔한 양념이 나왔대.
1: 그 장가분에 야 그 닭곰 양념도 야 만들어 준 게인다.
0: 정말요?
2: 그래.
0: 맞아. 아이고
2: 어제
0: 내게 가만히 생각해 보이.
1: 예.
0: 이게 이번 나쁜 일이 좋은 일을 먼저 졌구만. 야.
2: 선생 무슨 말이야?
0: 이봐 내 당신네를 달급 팔아주지 않았길래. 예. 야 이게 뭐 통닭구비 전문가 됐구만 뭐.
1: 엄마.
0: 아이 그래서. 잘했다. 야. 야. 네 이 통닭구비를 한 마리 좀 셀로 나라 해줄 수 없니?
2: 어째?
0: 내 사겠다. 내 이거 사다가 우리 행정부 직공식당에 가져다가 모든 맛을 배워서 그 사람들이 모두 맛있다고 하면 너네들 그때도 통닭고기 그 간판도 처음 내다 걸고 네가 만든 그 비법으로 만든 양념도 전매 특가를 내고 야 그리고 야 어쨌든 여러모로 우리 닭을 팔 수 있는 시장을 잘 개척해가지고 너네들 명년부터는 야 빈곤 부척에서 벗어나고 함께 소회사에 들어가 보자. 어떠서?
2: 야, 좋지.
1: 좋지.
2: 좋지 뭐야.
0: 아, 그런데 어쨌든 근심이 된다.
2: 어제. 어제.
0: 아니 뭐 당신의 또 닭을 다 잡아먹은 거 맞지?
1: 아이고, 당과 정부에서 이렇게 관심한데 우리 그런 일 하면 아이디지 뭐.
0: 벌써.
1: 그래.
0: 당신의 마 어쨌든 열심히 앞에서 달려. 내 그럼 뒤에서 힘내니까 도와줄게. 야.
2: 그래도 우리 처자만 딱 믿겠어.
0: 그래. 믿어라 믿어라.
1: 야, 좋다야.
0: 야, 좋소. 아유 어째 밖에 먹어지고. 아야.
2: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0: 문옥 씨가 고향 화룡시에 있는 동생과 친구들한테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나는 중국에서 온 토산자에서 온 김분옥이랍니다. 올해 가정달을 맞이하면서 늘 그리고 보고 싶은 나의 사랑하는 동생들, 조카들, 그리고 화룡시에 사는 김아 국장님, 그리고 토산에 창우연마, 용석연마, 7대 여러분들, 오늘 요청 한마당 통해서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0: 네, 그럼 고향 화룡시에 있는 동생과 친구들이 잘 있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고향은 멀고 멀어도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가족부터 챙기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는 건 어떤지요? 가족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고맙고 미안하다는 인사를 전함에 소홀하게 되는데요.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전하면서 우리 모두 사랑을 키워갑시다. 군춘시에 살고 있는 한옥자 씨는 인생 고래힐을 넘어서도 항상 씩씩하게 농산일을 견지해가고 있는 남편을 보면은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

5월에 꽃향기가 짙어지면서 주말이면 공원이나 강가로 산책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활짝 핀 살구꽃이 실록의 5월에 싱그러움과 화사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싱그러운 5월에 우리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부모님에게, 우더른에게 무단을 전합시다. 네, 그럼 끝으로 노래 봄날의 이야기를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0: 北京时间14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2: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오늘 알아보려는 강물도 흘러가면 바다에 이른다 라는 속담은 결국 어떤 일이든 시간이 지나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그 끝에는 목적지나 목표가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인생의 흐름을 강물에 비유한 것으로 지금은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도 그 끝에 큰 성취가 기다리고 있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유림이라는 이름의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유림은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가 살던 마을은 강물이 좁고 얕아서 자주 마을 근처에 물이 부족해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여름철에는 강물이 거의 마르고 논밭에 물이 부족하여 농작물이 자주 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주 수확을 걱정하며 농사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유림은 그런 마을의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농사를 짓고 해가 저물 때까지 논밭을 돌보며 그의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느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강물이 부족해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면 마을의 미래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유림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유림이 농사를 끝내고 강가에 앉아 강물이 흐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유림은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강물도 결국 바다에 이른다는 사실을. 강물은 비록 느리게 흐르지만 언제나 그 끝에 바다에 도달합니다. 그처럼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도 끊임없이 이어지면 어느 순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림은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생각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강물도 흘러가면 바다에 이른다. 지금은 힘들고 부족한 것 같아도 계속해서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해를 농사짓고 비가 오지 않으면 강물은 부족해지고 결국 농사에 실패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림의 이야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유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농사에 힘썼습니다. 논을 갈고 씨앗을 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작은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강가를 자주 찾아가 강물을 지켜보았습니다. 강물은 항상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유림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이 작은 강물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유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강물이 바다에 이르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작은 노력을 기울이면 언젠가는 마을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강물은 매일같이 흐르며 결국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도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풍요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유림의 말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강물이 바다에 이른다는 말이 현실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유림은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며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강가에 작은 수로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로는 강물의 일부가 마을 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유림은 그것을 통해 물을 마을에 조금씩 공급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유림의 꾸준한 노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유림의 작은 수로는 점점 더 많은 물을 마을로 데려오게 되었고 마을의 논밭은 점차 풍성해졌습니다. 농작물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유림의 노력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림이 말했던 강물도 바다에 이른다는 말을 조금씩 실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해나가면 결국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마을은 점차 번영을 이루었고 유림은 그곳에서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은 수로는 마을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유림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유림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듯 그들도 꾸준히

0: 열심히 노력하면 결국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림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다른 마을들에도 전해졌고 점차 강물도 흘러가면 바다에 이른다는 속담은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강물이 바다에 이른다는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 인생에서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림처럼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나아가면 언젠가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물리적인 흐름을 넘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물도 흘러가면 바다에 이른다는 말은 꾸준히 이어지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이유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성공이나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쌓여진 작은 노력들이 결국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강물은 바다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과 언덕을 넘으며 굽이굽이 흐르지만 그 끝에는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표도 처음에는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길고 그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물은 그저 흐르고 있을 뿐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고 움직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때로 길고 험난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결국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강물도 흘러가면 바다에 이른다는 속담은 단순한 자연의 법칙을 넘어 우리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꾸준함, 장기적인 목표 추구, 인내와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강물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듯 우리도 어떤 일이든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면 결국에는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 식사를 간단히 해결하려다 보니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각종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지나치게 많은 나트륨, 설탕, 포화지방 그리고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건강식을 준비하는 일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집에서 간단하면서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알아보겠습니다. 집밥의 가장 큰 장점은 재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식이나 가공식품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념이나 소스가 많이 사용되지만 집에서 조리할 때는 기름의 양을 줄이거나 설탕 대신 꿀이나 과일 같은 자연의 단맛을 활용하는 등 원하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밥은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기에 더 적합합니다. 시중 음식들은 탄수화물과 지방이 과잉인 경우가 많고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직접 준비할 때는 곡류, 단백질, 채소, 과일 등을 골고루 담아 하루 권장 영양소를 맞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에서 요리하는 행위 자체가 심리적인 안정과 만족을 줍니다. 신선한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하며 음식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음식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나누며 함께하는 식사는 관계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하게 해줍니다. 건강식을 준비할 때는 무조건 적게 먹거나 특정 음식을 완전히 끊는 방식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본 원칙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적절히 맞추고 가급적이면 복합탄수화물인 현미나 귀리, 통곡물을 활용하고 두부나 콩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자주 포함시키며 지방은 올리브유, 견과류, 아보카도처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품에서 얻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가공이 덜 된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고르며 소금과 설탕, 포화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과식을 피하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면 건강식은 어렵지 않게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도 몇 가지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냉장고와 찬장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열량 간식이나 탄 음료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단백질 식품을 채워 넣으면 환경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식습관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조미료도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백설탕 대신 꿀이나 올리고당, 스테비아 같은 대체 감미료를 활용하고 소금은 정제염보다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기름 역시 튀김용 식용유보다는 올리브유, 포도씨유, 아보카도 오일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요리를 쉽게 하기 위해 전기밥솥, 스팀찜기, 에어프라이어, 블렌더 같은 도구를 준비하면 기름 사용을 줄이고 조리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영양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준비를 통해 집에서 건강식을 차근차근 실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체력이 향상됩니다. 규칙적인 영양 섭취는 피로를 줄이고 활력을 높여 활동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신선한 재료를 활용한 집밥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더라도 과도한 열량 섭취를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되면 체중이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인 안정감이 따라옵니다. 요리를 통해 자기 자신을 돌보고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는 시간은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마음의 휴식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집에서 건강식을 실천하시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메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까지 네 가지 상황에 맞는 건강식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대사유

열을 떨어뜨리고 집중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니 간단하더라도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트밀은 대표적인 건강식 아침 메뉴입니다. 귀리를 우유나 두유에 불려두고 그 위에 블루베리, 바나나, 딸기 같은 과일을 올리시면 천연의 단맛과 풍부한 비타민을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곁들이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까지 보충됩니다. 또 다른 아침 대안으로는 아보카도 토스트를 권해드립니다. 통곡물 빵을 구운 뒤 잘 익은 아보카도를 으깨 올리고 토마토와 구운 달걀을 곁들이면 간단하지만 포만감 있고 영양가 높은 한 끼가 됩니다. 시간이 매우 부족한 아침에는 과일과 채소를 활용한 스무디도 좋습니다. 시금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와 바나나, 사과를 블렌더에 갈고 두유를 넣어 부드럽게 마시면 비타민과 섬유질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점심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에너지를 충전하고 오후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수적인 식사입니다. 외부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집에서 준비하면 훨씬 균형 잡힌 영양을 챙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 중 하나는 곡물 샐러드입니다. 현미, 퀴노아, 귀리 같은 곡물을 미리 삶아두고 닭가슴살, 두부, 병아리콩, 삶은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더한 뒤 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간단하면서도 든든합니다. 드레싱은 시중에 파는 크림이 드레싱 대신 올리브유와 레몬즙, 발사믹 식초를 활용하시면 훨씬 가볍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점심 대안으로는 채소 가득한 국수 요리가 있습니다. 통밀국수나 메밀국수를 삶아낸 뒤 버섯, 시금치, 파프리카, 애호박 등을 볶아올리고 간장과 참기름을 살짝 곁들이면 기름지지 않으면서도 풍미있는 한 끼가 완성됩니다. 혹은 토마토 소스에 병아리콩이나 렌틸콩을 넣은 파스타도 좋습니다. 고기를 많이 쓰지 않아도 충분히 포만감 있고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으며 소화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식사이면서 동시에 과식하기 쉬운 시간대이기 때문에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운 생선과 채소를 추천합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을 올리브유와 허브로 간단히 양념해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우시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곁들임으로는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파프리카, 가지 같은 제철 채소를 구워 함께 드시면 비타민과 섬유질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혹은 두부 스테이크도 좋은 대안입니다. 두툼하게 자른 두부를 팬에 노릇하게 구운 뒤 간장과 마늘, 참깨 소스를 살짝 곁들이면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저칼로리인 훌륭한 저녁 메뉴가 됩니다. 또 다른 저녁 메뉴로는 채소 수프를 들 수 있습니다. 토마토, 양파, 당근, 샐러리 등을 넣고 푹 끓여 부드럽게 갈아낸 수프는 가볍지만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어 늦은 밤 과식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저녁에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체중 관리와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간식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건강한 간식을 잘 선택하면 혈당 변동을 완화하고 식사 사이에 허기를 건강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건강 간식은 과일입니다. 사과, 배, 귤, 포도처럼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견과류 역시 훌륭한 간식이지만 하루 한 줌 정도의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요거트를 활용한 간식도 추천합니다.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 라즈베리, 바나나 등을 넣고 약간의 그래놀라를 곁들이면 달콤하면서도 포만감 있는 간식이 됩니다. 달콤한 것이 당길 때는 직접 만든 오트밀, 쿠키나 고구마 칩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트밀에 바나나를 섞어 반죽해 구운 쿠키는 설탕이 없어도 충분히 달콤하며 얇게 썬 고구마를 오븐에 구워낸 칩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도 바삭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음료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중에 달콤한 음료나 커피 대신 레몬을 띄운 따뜻한 물이나 허브티 혹은 직접 갈아낸 과일 주스를 드시면 수분 보충과 함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간식별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식을 준비하시면 하루 식단 전체가 훨씬 균형 있고

쉽게 조율됩니다. 중요한 점은 매번 새로운 요리를 복잡하게 시도하기보다는 기본 재료와 조리법을 단순화하고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방식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건강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집에서 건강식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무언가를 달성하려는 조급한 마음보다는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 생활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을 시도했다가 며칠 혹은 몇 주 만에 포기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복잡한 조리법이나 제한적인 식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건강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식재료 구입 습관을 바꾸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을 보러 가실 때는 미리 일주일치 식단을 대략적으로 계획하고 필요한 재료를 목록으로 작성해 두시면 충동 구매를 줄이고 불필요한 가공식품을 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제철 식재료를 중심으로 고르면 가격도 합리적이고 신선도도 높습니다. 냉장고에는 항상 기본 채소와 과일, 단백질 식품, 통곡물을 준비해 두시면 언제든지 간단한 건강식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리 방식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식이라고 해서 늘 특별한 레시피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찌기, 굽기, 삶기, 생으로 먹기 같은 기본 조리법을 활용하면 기름을 최소화하면서도 재료 본연의 맛과 영양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는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먹거나 오븐에 구워 허브와 소금만 뿌려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생선을 튀기지 않고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도 담백하고 영양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조리법을 자주 활용하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부담 없이 건강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더라도 늦은 밤에 과식하면 소화 부담이 커지고 체중 관리에도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아침은 꼭 챙기고 점심과 저녁은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것이 몸의 리듬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그리고 가볍게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로는 음식 기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 간단히 메모하거나 사진으로 기록해두면 본인의 식습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불필요한 간식이나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다양한 앱이나 온라인 도구를 통해 칼로리와 영양소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체계적으로 건강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만 노력하면 쉽게 지치지만 함께 건강식을 준비하고 식탁을 공유하면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즐거움도 배가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하면 건강한 식습관을 자연스럽게 교육할 수 있고 가족끼리 메뉴를 정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외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건강한 선택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 시에는 튀김류보다는 구이나 찜 요리를 고르고 소스는 따로 요청해 적게 사용하며 음료는 탄산이나 달콤한 주스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선택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외부 환경에서도 꾸준히 건강한 선택을 하면 집에서의 노력과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마음가짐을 가볍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건강식을 매번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고 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공식품이나 달콤한 디저트를 먹을 수도 있고 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다시 균형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운동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신체 활동과 함께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요가, 근력 운동 등을 규칙적으로 병행하면 체력 향상과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건강식의 효과도 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채소 위주의 식단이 잘 맞고 또 어떤 분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활력이 유지됩니다. 자신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추어 조금씩 변화를 주고 조율하면서 꾸준히 이어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국 건강식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작은 실천들이 쌓여 장기적으로는 큰 건강상의 이익을 가져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며 피부와 소화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좋은 음식을 해 먹는 습관은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이며 그것이 삶 전체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北京时间15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2: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3: 저탄소생활이념
4: 저탄소생활방식
3: 녹색습관을집에서부터시작해보세요에어컨을여름엔26도이상겨울엔20도이하로유지하기
4: 절전형전등으로교체하기
3: 가전제품플러그를뽑아두기
4: 걷기자전거타기대중교통을이용하기
3: 장바구니를애용하기
4: 친환경상품을구매하기
3: 샤워시간은줄이고빨래는모아서하기
4: 음식은먹을만큼만조리하기
3: 나부터실천하는친환경저탄소생활더욱아름다운가원을위하여
5: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오늘은 5월 20일입니다. 보통 한 하루지만 우아링 발음이 사랑한다와 같아서 언제부턴가 이렇게 특별한 날로 됐네요. 네, 아침부터 꽃다발을 선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녁에는 또 로맨틱한 레스토랑에서 연인들이 알콩달콩하게 시간을 보내겠죠. 네, 이처럼 사랑 넘치는 하루. 네, 달콤한 노래 한 곡 들어보시죠.

삶의 과정이 행복인 것을. 산 꼭대기에 오르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정상에 오른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곳은 없다. 같은 곳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 같은 일을 해도 즐거운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 같은 음식을 먹지만 기분이 좋은 사람과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 같은 물건, 좋은 음식, 좋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이다. 무엇이든 즐기는 사람에겐 행복이지만 거부하는 사람에겐 불행이 된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 자신이 가진 것을 만족해하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 갈 곳이 있는 사람, 갖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

당신의 죽어도 행복을 포기하지 마라 라는 책 중에 한 소절입니다. 네, 행복을 찾지 마세요. 네, 행복할 방법을 찾으세요. 행복이란 삶의 의미이자 목적입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수히 많습니다. 각자가 타고난 운명이나 처한 환경, 성격, 습관, 인간관계 등 개인적인 요인은 물론 그가 속한 사회적 요인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모든 일에 긍정적인 태도와 시각을 갖는 것과 작은 변화로 삶의 행복을 느끼는 것,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는 것, 오늘의 행복에 최선을 다하는 것 등 방법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네, 즐거운 화요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고3 수험생들의 대학 입시가 스퍼트 단계에 들어서면서 네,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점점 커지고 있겠죠. 네, 관련 수치에 따르면 75%의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긴장, 불안, 공황 등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불량 감정들이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심리 상태를 어떻게 조절해야 몸과 마음을 량호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네, 하복성 장가구 1종 특급 교사인 류립증은 세 가지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 네,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네,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져 불안감이 생기기에 실험 발효에 영향을 미치고 네, 목표를 또 너무 낮게 설정하면 잠재력 발효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높이 뛰기 경기처럼 1.7m를 뛰어넘는 능력만 있는데 1.9m 되는 곳에 가로대를 놓으면 한 번 또 한 번의 실패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1.5m의 가로대를 놓으면 매번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수험생들은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 실사구시적으로 자신의 학습 실력을 평가하고 자신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에게 긍정적인 심리적 암시를 해야 합니다. 네, 긍정적인 심리적 암시는 일종의 계시, 당부 및 명령으로서 수험생에게 무엇을 주의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 닫기, 계산하기, 연연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네, 문 닫기란 학생들이 어제와 내일이라는 두 개의 문을 꼭 닫고 오늘을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으로 네, 어제의 일을 마음에 두지 말고 다가올 대학 입시에 대해서도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산하기란 자신이 올바르게 한 일을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 중 자신의 실수에 대해 과도하게 고민하지 말고 또 기존 여건과 환경에 대한 과도한 불평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연연하지 않기란 대학 입시가 다가올수록 큰 것을 들어주고 작은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주요 모순을 파악하고 핵심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휴식 리듬을 잘 조절해야 하는데요. 네, 막판 힘내기 단계에서는 피로 전술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 밖에 산서의과대학 제1병원 주치의사 류봉홍은 시험 준비와 시험 기간 동안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다소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 과정에서 학부모는 아이의 노력을 인정하고 결과만 보지 말아야 하며 아울러 부모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안감을 아이에게 전염시키지 말며 내 아이에게 심리적 뒷받침을 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네, 초여름 이런 꽃이 한창 피어나고 있는데 네, 많은 시민들은 멈춰서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 뒤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네, 이 꽃이 바로 유명한 협죽도입니다. 네, 이 꽃은 아름답지만 독이 있습니다. 네, 절대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로에 따르면 협죽도는 또 펜복숭아, 백양복숭아라고도 불리는데 널리 재배되는 관상화이며 흔히 볼 수 있는 색상은 흰색, 분홍색 등입니다. 그러나 협죽도는 아름다운 꽃과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가지고 있지만 독이 있는 식물로서 멀리서만 볼 수 있고 만져서는 안 됩니다.

감자, 가지를 포함한 모든 부분이 독성이 있는데 주요 독성 성분은 카르데노리드류 화합물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흡축도 배당체로 사람과 동물에게 매우 유독한 바 피부가 흡축도에 닿으면 알레르기, 통증, 발진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잘못 먹으면 메스꺼움, 설사, 근육 약화, 심한 경우 심장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성인이 나무잎 몇 개를 먹으면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흡족도 냄새는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흡족도의 잎, 껍질, 뿌리, 꽃가루가 모두 독성이 있지만 멀리서 구경하거나 꽃밭 옆을 지나가면 중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실수로 먹거나 상처가 흡족도에 분비되는 요백색 즙에 닿으면 중독될 수 있는데 경미한 중독 증상은 식욕부진, 메스꺼움, 설사 등으로 나타나며 심각한 중독은 심장에 해를 끼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더왕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민족 더왕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의 종교 신앙을 알아봅니다. 더왕족은 전 민족이 불교를 신봉합니다. 덕궁주와 임창시에 사는 더왕족은 엄격한 산지 소승 불교 교파에 속하며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살해나 상해를 금지합니다. 이는 현지 다이족이 신봉하는 가축에 대한 살생을 허용하는 소승 불교 교파와는 구별이 됩니다. 더왕족은 천당을 숭배하고 지옥을 증오합니다. 이들은 좋은 사람은 죽은 후 천당에 가고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지만 나쁜 사람은 죽은 후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여깁니다. 이런 신앙 때문에 더왕족이 사는 곳은 사회가 안정되고 민족이 화목하며 근면하고 근검하게 살아가는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도들인 더왕족은 마을에서 제일 좋은 건물에 불상을 모십니다. 많은 마을은 불교 사원과 생불, 그리고 동자승이 있습니다. 생불은 모두 따이족 문자를 알고 있어서 따이문으로 된 경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은 종교 명절 때 받는 보시를 제외하고는 평시에 마을 사람들이 윤번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곳에 사는 더왕족은 부동한 교파를 믿는데요. 일부 교파는 돼지나 닭을 기르고 가축을 죽일 수 있으나 일부 교파는 이런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심지어 야수가 밭에 곡식을 절단 내도 이를 죽여서는 안 되며 종교 명절이나

장시기 동안 중주는 등항족의 공통적인 주거 형식이었습니다. 진강 지역에서는 몇 개의 소가정이 한 집에 기거하는데요. 집 가운데는 넓은 통로가 있고 그 양쪽에 여러 가정의 집들이 벽을 사이두고 있으나 집집마다 화덕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종로는 통상 부지 면적이 400평방미터로 큰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집집마다 작은 종로를 지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종로는 정방형과 장방형 두 가지가 있으며 서로 대칭되고 조화를 이루며 구도가 엄격해서 미학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어서 등항족의 복식 문화도 알아봅니다. 등항족의 복장은 민족 특징과 함께 본 민족 특유의 신미관과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를 잘 보여줍니다. 남자들은 남색이나 검은색 옷에 짧고 통이 넓은 바지를 입으며 머리에는 검은색이나 흰색의 두건을 씁니다. 여자들은 짙은 남색이나 검은색 상의와 긴 치마를 입고 머리는 검은 천으로 감쌉니다. 청년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은 목걸이, 귀걸이 등을 즐겨 착용합니다. 이들의 복식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여자들이 성년이 된 후 허리에 차는 요고라고 부르는 장식품입니다. 성년 여자는 이런 요고를 몇 개, 지어는 수십 개씩 허리에 찹니다. 요고는 넝쿨이나 참대오리 등을 둥근 태 모양으로 만들며 앞부분은 식물로 뒷부분은 은띠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의 복식의 또 다른 특징은 색실 방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쓰는 두건의 양쪽이나 가슴에 그리고 여자들은 옷 끝자락 혹은 목걸이에 이런 색실 방울을 단다고 합니다. 이어서 등항족의 문학도 살펴봅니다. 등항족의 문학은 구두 민간 문학이 위주이며 전통적인 민가, 신화, 전설, 이야기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민가에는 사랑 노래가 많으며 청춘 남녀들은 사귀거나 연애를 할 때 대부분 노래로 마음을 전하곤 합니다. 이런 사랑 노래는 단편이고 즉흥적으로 짓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슬픈 노래도 있는데 그 중에서 노생애가가 대표적입니다. 서사적인 긴 노래로는 민족의 이동을 반영한 역사조, 품파리 생활을 묘사한 하범하조 등이 있습니다. 등항족의 신화 대표작으로는 사람을 키운 조롱박, 천왕지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민간 이야기 중에서 개구리와 순어의 처녀가 대표적인데 이는 일반 백성들의 선량함과 순박한 품성을 잘 보여줍니다. 등항족의 기원에 대한 재미있는 신화 전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옛날에 등항족은 조롱박에서 나왔는데 그때 남자들은 신장이 다 같고 얼굴 생김도 같아서 아무런 구별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조롱박에서 나오자마자 이리저리로 날아다녔습니다. 후에 한 신선이 남자들의 생김새를 서로 다르게 만들어 주었고 남자들에게 허리태를 여자들 몸에 감아놓으면 날 수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남자와 여자는 짝을 지을 수 있었고 진정한 인류의 생활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한 전설에 보면 옛날에 이 땅에는 높은 산이 있었고 산에는 동굴이 있었으며 그 동굴에는 용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용녀는 3년에 한 번씩 미인으로 변해 동굴 밖을 나와 볕을 쬐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신선의 후예가 이 비밀을 알게 되었고 용녀가 볕조임을 하는 기회에 그녀와 환담을 나누었고 시간을 어긴 용녀가 동굴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 결국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고 등항족의 선민들이 태어났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등항족의 차 문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찻잎을 따는 계절은 대다수 등항족 청춘 남녀들이 마음에 드는 배필을 찾는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서로 약속을 한 후 여러 명이 함께 산에 가서 찻잎을 따면서 산노래를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찻잎을 따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노래 대창으로 소통을 늘려갑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주로 노래를 주고받으며 서로 마음에 들면 며칠 후 여자 집에 중매차 한 봉지를 보냅니다.

0: 만약 여자 측에서 흔쾌히 받으면 계속 사귈 의향이 있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어서 드앙족의 무용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드앙족은 본 민족 특징이 다분한 음악과 무용이 있습니다. 무용을 보면 북춤, 주간무, 알량무, 도파무 등이 있습니다. 그중 북춤은 장고무, 대고무, 수고무, 불고무 등으로 나뉩니다. 주간무는 장례식에서 추는 춤으로 통상 7순 이상의 덕망 높은 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춥니다. 이 무용은 여러 사람들이 빈소를 지키는 3일 사이에 추게 되며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번 춥니다. 이는 망자의 생전 공덕을 기리는 의미도 있고 또 망자가 황천길에서 말을 타고 서천에 가기를 바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알량무는 원래 드앙족의 방계로 알려진 양인들이 전해 내려온 무용입니다. 주로는 농촌현의 호농촌, 서려시의 맹휴 등 지역에서 춥니다. 이런 무용은 진실하고 형상적이면서도 생동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을 반영했으며 드앙족의 품격을 보여주고 이들의 심리적 특징과 심미관을 보여주는 소중한 역사 예술 자료이기도 합니다.
1: 남은 시간 안예은의 노래 몇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에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0: 매주일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김철 작곡, 박명호의 노래로 타향의 밤거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희미한 가로는 불빛 아래서
0: 이 노래 가사입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말없이 외롭게 거니는 이 밤길, 반딧불 반짝이는 어두운 이 밤에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며 걷고 있네. 아, 내 사랑, 그리운 사람아, 타향의 밤거리를 홀로 걸어가네. 낯설은 타향의 쓸쓸한 밤거리, 우산 없이 빗속을 거니는 이 발길, 그대 추억 속에 잠기어 걸어가면 보슬비는 내리며 그리움 도해가네. 아, 내 사랑, 그리운 사랑아, 타향의 밤거리를 홀로 걸어가네. 아, 내 사랑, 그리운 사람아, 타향의 밤거리를 홀로 걸어가네. 홀로 걸어가네.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김철 작곡, 박명호의 노래 타향의 밤거리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제10회 중국-러시아 방담회가 일전 할빈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찾아온 바이어와 현지 시민들이 북적이며 알찬 전시물이 가득한 부스 사회를 분주히 오갔습니다. 남방항공그룹이 자체 개발한 비행 및 항법 프로그램 시뮬 레이터 앞에는 중국인과 외국인 관람객이 장사진으로 늘어섰습니다. 체험을 마친 한 청년은 방람회에서 비행기를 직접 조종해 볼 줄 몰랐다며 기분 좋게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농업연구 성과를 활용한 동농대두 252 대두 아이스크림도 큰 인기를 모았는데 시원하고 진한 맛으로 중국과 외국 바이어 모두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방람회는 중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 중로 선린 우호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맞춰 신뢰 협력 상생을 주제로 열렸으며 46개 국가 및 지역에서 찾아온 1,500여 개의 중국 해외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중로 방람회 중로 협력 전시 구역에서는 고급 제조, 에너지 장비, 현대 농업,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거둔 양국의 최신 성과가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성무역 촉진위원회

진사군 회장은 예전 중로박람회는 상품을 파는 시장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새 발상, 새 내용, 새 방식을 갖춘 고품질 무역 행사로 거듭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연방경제개발부 중국 주재 상무대표부 세류 두코바 대표는 이번 방담회 기간에는 10여 차례의 비즈니스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며 행사 기간 양국 간 기술 협력, 산업단지 및 산업 클러스터 육성, 도시계획, 의료보건 등을 주제로 포럼과 원탁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유럽아시아국 마치 부국장은 상무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중로방담회, 국제수입방담회 등 플랫폼을 활용해 정교하고 전문적인 기업 매칭 기회를 마련해 세계 경제의 안정과 새 동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흑룡강성 대러시아 경제무역협력투자설명회가 일전 하이빈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중도 양국 정부 및 기업 대표 200여 명이 참석해 국경 간 무역, 산업 간 연계, 경제무역 교류 등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중로 양국의 여러 지역 정부, 변경 산업단지, 주요 기업들이 지역 조건, 산업 자원, 발전 잠재력을 집중 소개했습니다. 중국의 북방 개방 최전선 기지로서 흑룡강성은 러시아와의 협력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성과도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성의 대러시아 무역액은 2384억 9천만 원, 올 1, 4분기 무역액은 571억 7천만 원에 달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호조적인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전 스베르틀롭스크 주와 흑룡강성의 협력 교류회가 하얼빈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는 양국 정부 부처, 주요 기업, 업계 협회 관계자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스베르틀롭스크 주 측은 산업우세와 투자 환경을 소개했고 중국 측은 지역 특성과 개방 정책을 바탕으로 주제별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매칭 교류 시간에는 양국 상공계 인사들이 장비 제조, 농림산물 무역, 해외 직접 전자상 거래, 금융 서비스 등 분야에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중로 방담회 기간에 맞춰 제35회 할빈 국제 경제 무역 상담회가 동시에 개막했으며 러시아 식품 문화 축제와 각 분회장 행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빈 국제 경제 무역 상담회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러시아 제조 식품 문화 축제에는 100여 개의 러시아 기업들이 참가해 사탕, 해산물, 꿀 등 고품질 식품을 선보였습니다. 할빈 국제 경제무역 상담회 서성홍장 분회장은 신제품 최초 공개, 업계 최초 전시, 전시업체 간 협력, 패션 소비 등 네 가지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조치를 통해 생산 및 판매 유통망을 다각도로 확대했습니다. 200여 개의 국내외 유명 기업이 전시에 참가했으며 400여 개 브랜드가 천여 종의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흑하 분회장은 핵심 기업 유치, 주요 산업, 상공회의소 및 주요 기관 협력, 국제 문화 교류, 상담 및 계약 체결 등 5개 전시 구역을 마련해 국경 간 무역, 문화 교류,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몰입형 전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수분아 분회장은 본회장과 분회장 연계 전시 방식을 채택해 주회장에는 빙설 장비, 자동차 전기기기 설비 등 5개 전시구역과 6개 소규모 전시장을 설치함으로써 오프라인 몰입형 체험과 온라인 간편 거래가 결합된 전방위적인 전시 판매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실질적 협력의 교량 구축, 영강의 개방 발전 지원을 주제로 한 중외 기업 교류 및 투자 설명회가 일전 하얼빈에서 열렸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이탈리아 등 9개 국에서 온 대외 우호협회 해외 이사, 해외 화교 지도자, 해외 중국인 상인 단체 및 흑룡강성 각지의 정부 및 기업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해 중외 협력, 산업 발전, 민간 우호 관계 등에 관해 발언과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일전 용강투자중점산업설명회가 하얼빈에서 개최됐습니다. 기업 경영 환경과 개방 플랫폼의 강점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투자 유치 홍보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브라질, 한국 등 여러 국가와 중국, 홍콩 지역의 정부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북경, 상해, 광동, 산동 등지에서 온 200여 명의 중국 국내 기업 대표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처음으로 용강은행과 민생은행을 초청해 투자자의 실제 요구에 맞춰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러시아 수출센터 주최로 열린 2026 러시아 제조 식품 문화축제가 일전 할빈 국제 컨벤션 전시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러시아 10여 개 주와 지역의 100여 개 식품 기업이 참가해 사탕류, 해산물, 꿀, 유제품, 육가공품 등 특색 우수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음구역, BEB 상담구역 및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도 마련돼 100여 개의 러시아 생산업체가 참여했습니다. 2024년 이후로 중국 러시아 식품경제무역협력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교류 채널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식품문화축제는 할빈에서 3년 연속 개최되며 행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브랜드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국립전시관은 주관 플래그십 및 도시 분관을 잇따라 완공하며 중국 러시아 상품의 상호 교류와 산업 융합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성은 중국 러시아 방담회와 이번 식품문화축제를 중요한 계기로 삼아 식품 농산물 가공,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콜드체인 물류, 문화관광 융합 등 협력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쌍방간 고품질의 경제무역 성장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중국 유니콤 제품 서비스 및 국제교류 투자 설명회가 일전 할빈에서 열렸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할빈 지역 국제통신 출입구국이 공식 개소됐으며 중로 국경 간 전용 통신선로도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동북 지역 최초로 러시아 극도 및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통신 허브로서 할빈 국제통신 출입구국의 개통은 국경 간 통신 거리를 대폭 단축하고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39번째 시간입니다. 현관으로부터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거실 문 앞에 한목지의 모습이 나타난다. 한경서를 본 한목지가 반갑게 인사한다.
1: 에이! 아이고, 아버지 오셨어요? 언제 왔습니까?
2: 막 들어왔다.
1: 그래요?
3: 너 뭐야? 너 누구냐고, 여기가 어디라고 마음대로 들어와?
1: 왜요? 집이죠.
3: 여기가 집인 거 알기나 해? 잘 들어요, 여보. 당신

0: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아, 생각해봤는데 그 향항이란 곳은 밤중에도 온 거리가 환해. 길에도 사람 천지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식당에 가도 인산인해야. 궁금하더구나, 왜 다 안 자는지. 아, 사실은 부실한 거야. 아, 내 엄마와는 달라. 여든까지 살면 70년을 자.
1: 헛소리! 막말하지 마요. 아,
0: 묵지야, 몇 마디 해야겠다. 내일을 잘 생각해봐. 아, 아, 내가 가기 전부터 토론이 있었는데 은행에서 대학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한대. 또 정부에서도 사람을 모집하고 한대. 꼭 공개 시험을 치고 투명하게 뽑는데 어때? 시험 칠 생각이냐?
2: 아, 칠면 되죠. 그때 가서 봐요.
1: 바삭바삭하게 진짜 맛있어요. 오빠 한입 먹어봐.
2: 아, 이게 뭐야?
1: 아버지가 가져온 라면이야. 먹어봐.
2: 어? 이 먹을 수 있어?
0: 내 앞에서 먹지 마라. 난 그걸 열흘이나 먹었다. 아, 파도 민쓰고
1: 먹지 맛있어요. 말고 사돈이 거 남겨. 어? 사돈이한테도 줘야지.
3: 아, 사돈아.
4: 이때 약속이나 한 듯이 종사손이 들어선다.
5: 아버님, 어머니, 저 왔어요.
2: 아. 아버지, 전 들어갈게요. 저녁 같이 먹어요.
0: 아, 그래, 그래.
4: 방금까지 웃고 떠들던 한목진은 종사조를 보자 얼굴에 웃음기를 싹 빼고 자리를 뜬다. 자신의 곁을 지나 거실문을 나가는 한목진을 보는 종사조의 얼굴은 당장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표정이다.
5: 오빠!
6: 아, 아버지! 아, 사돈아! 방금도 정연이한테 물어봤어. 왜 같이 오지 않았냐고. 아, 마침 아버지도 왔는데 집에서 맛있는 거 먹자.
5: 네, 아줌마를 도와줄게요.
4: 자신의 방으로 올라온 한목지가 책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한정연이 들어온다.
7: 오빠, 대체 왜 이래요? 얼큐를 본 채만 취하면서 오빠가 이러면 얼큐가 어떻게 와요?
8: 설득도 말고 멋지도 마.
7: 오빠, 좀 진지하게 들어봐요. 정말 얼케와 이혼한다 치고 엄마와 아버지 앞에서 떠들지 말아요. 그리고 한 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는데 좀 잘해줘요.
8: 됐다 알았어. 어? 가서 밥 먹자. 어?
7: 네, 가요.
4: 모처럼 식구들이 다 모인 한병선네 집은 설날처럼 벅적인다.
9: 물고입니다. 빨리 드세요. 자, 아줌마 솜씨를 봅시다.
4: 말없이 밥을 먹고 있는 종사손의 눈길은 시종 한목지한테서 떨어질 줄 모른다.
9: 자, 사조나 먹어. 네 아버지한테서 듣자니까 향항은 발전이 엄청 빠르대. 고층 건물에 차도 많고, 맞죠? 너도 경제학을 잘 배워서 나중에 크게 발전해야지.
5: 학교 그만둘래요. 강의를 못 알아듣겠고, 친구들도 자기 일만 하고, 학교에서 재미없어요. 그냥 집에서.
4: 종사손의 폭탄 발언에 모두가 소재를 넣고 종사손을 보지만 한목진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다. 한목지를 흘끔 바라보던 종사손은 더 말을 잇지 않고 부지런히 소재를 올린다.
9: 애도 참, 사조나, 공부는 꼭 해야 돼. 어렵게 붙었잖아.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쓸데없는 생각 마.
7: 맞아요.
4: 시설을 내리하고 그릇을 입에 가져다 댄 채 쉴 새 없이 밥을 입에 넣던 종사손은 서름을 참지 못해 훌쩍인다. 한목지가 두톤 채간골을 식탁에 쾅 넣으며 종사손을 쏘아본다. 그 바람에 종사손이 몸을 흠칫하는데 곧이어 한목지의 호령이 떨어진다.
2: 누굴 보라고 이래? 식탁에서 눈물 좀 그만 짜. 우리 집에서는 이런 습관이 없어. 누굴 보라고 훌쩍거려? 밥 먹으란 거야, 말란 거야?
4: 종사손이 밥그릇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서 밖으로 나간다.
7: 아, 얼케! 아, 오빠 왜 그래요? 약속까지 해놓고서. 아, 얼케!
4: 한정연이 급히 종사조를 쫓아 나가자

0: 제네화가 한목지를 나무란다.
1: 너도 참, 밥상 앞에서 사돈이한테 왜 그래? 학교에 금방 간 내가 적응을 못하면 도와줘서 고비를 넘게 해야지.
2: 난 16살에 농촌에 내려갔어요. 두 분이 간부학교에 갔을 때 정현이는 이 밥상만큼도 안 됐어요. 그래도 다 컸고 고생도 다 이겨냈어요.
3: 다 다르다. 사돈인 단련을 좀 해야겠어. 학교에 가 저렇게 큰 부담을 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 묵지야, 넌 도와줄 의무가 있어, 알았어?
2: 제가 대학에 가는 순간부터 제 임무는 끝났어요. 제 나라는 지팡이를 떠나야 걸음마를 떼요. 물고기 드세요.
0: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종사돈의 얼굴엔 소심이 가득 차있다. 정 아줌마가 들어서며 말한다.
4: 아이고, 사돈아, 이리 줘. 오자마자 주방에 들어왔겨. 아니, 이리 줘. 가서 공부나 해. 내가 할게, 이리 줘.
0: 정 아줌마가 종사돈의 손에서 행조며 사발을 아사내려 하지만 종사손은 말 한마디 없이 목석처럼 버티고 서서 부지런히 손을 움직인다. 정아줌마가 종사손을 바라보다가 다시 주방을 나간다. 설거지를 마친 종사손은 노크도 없이 한목지 방으로 들어간다. 책상을 마주하고 앉은 한목지는 종사소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자신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한목지를 흘끔 보던 종사소는 곧바로 침대로 다가가 침대 시트와 베개 수건을 걷어 방을 나간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서던 종사소는 더는 참지 못하고 쭈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낀다.

0: 입술을 앙다물고 진정하려 애쓴 정사소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서 세탁실로 향한다. 정사손이 빨래를 하고 있는데 진혜화가 다가온다.
1: 사존아, 사존아, 그만 씻고 올라가서 공부해. 아줌마가 씻으면 돼. 묵지는 기분이 언짢아서 저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어? 네가 좀 참아. 어?
0: 진혜화가 세탁방 문어구에 길에 선 채 정사선을 달리고 있는데 가방을 맨 한목지가 2층으로부터 내려오며 말한다.
2: 정다리는 집에 가서 하겠어요.
1: 한목지, 이게 몇 시인데 한밤중에 나가. 목지야! 내가 왜 저런데?
0: 한목지가 밖으로 나가버린다. 정사조는 빨래 대고 분필이라도 하는데 더욱 힘주어 씻는다.
1: 씻지 마, 사조나.
0: 한목지의 고집에 답답함을 금할 길 없는 진혜화는 빨래를 씻고 있는 정사손의 뒷모습을 아래로 긁어보며

0: 아줌마, 남은 빨래 씻어요.
1: 진혜화는 억지로 종사전을 끌고 2층으로 올라가며 정아줌마를 부른다. 호영이네 집. 출산을 앞둔 육아를 입원시킨 호영 어머니와 호영이 집으로 와 허둥대며 짐을 정리한다.
2: 빨리 아니, 간지 안에 돈 꺼내.
3: 아니,
2: 기저귀, 대자, 보험병, 이불.
3: 아, 천천히 천천히.
1: 물건들을 챙겨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온 호영 어머니와 호영은 고통스런 표정으로 누워있는 육아의 침대 곁으로 다가간다.
2: 육아 무서워 마라. 어, 내 말 잘 들으라. 애를 낳자면 죽을 거비를 넘는 셈치고 이를 악물고 힘만 쓰면 언뜻 지날 수 있어.
3: 힘, 힘 써.
4: 알겠어요. 괜찮아요.
2: 어, 그래, 그래.
0: 의사는요? 갑니다, 갑니다.
3: 엄마, 비켜요.
1: 의사들이 침대 차를 가져와 육아를 출산실로 밀어간다.
3: 아, 천천히.
2: 어, 색시를 부추겨줘라. 육아야, 우리 몸 밖에서 기다릴게.
4: 네.
3: 아, 실은 넣어.
2: 아가야,
3: 아, 실은...
2: 힘을 내. 명심해. 천천히.
1: 출산실 문 앞. 아기 포대기를 안은 호용이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를 서성이며 수시로 출산실 쪽을 돌아보고 있다.
2: 아이, 아유, 그만 왔다 갔다 해라. 좀 앉아 있어.
1: 어머니 말에 장의자에 앉은 호용은 두 다리를 덜덜 떨고 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드디어 간호사가 육아의 가족을 찾는다.
5: 육아의 가족분.
3: 저입니다.
1: 대학교 교실.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필기책을 펼쳐든 강천남은 사이 건너 앉은 종사조를 가끔씩 바라보며 열심히 무언가를 그리고 있다. 드디어 다 완성한 그림을 들고 한참 쳐다보던 강천남은 만족한 듯 흐뭇한 표정으로 종사조를 부른다.
6: 사전에 왜 날 못 본 채 해? 이거 봐. 비슷하게 그랬어? 비슷하오?
1: 종사존이 고개를 돌리자 강천남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내어 보인다. 사진을 찍은 듯 종사존의 모습과 똑같은 그림에 종사존의 곁에 앉았던 손홍매가 강천남에게 엄지손가락을 내보인다. 허나 강천남은 대뜸 그림을 덮어버린다. 종사조는 강천남을 외면하며 책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가린다. 종사조의 주변에 앉은 여학생들이 오히려 더 흥분한 듯 서로 웃으며 수군거린다.
6: 사전에 이봐, 사전에 왜 자꾸 나를 비하? 이따가 뭐 할 거요? 배드민턴 치러 갈까?
1: 종사조는 아이의 몸을 손홍매 쪽으로 돌리고 앉아 못 들은 척한다. 손홍매가 강천남을 건너다 보며 얄궂은 웃음을 짓는다. 강천남이 그 시선을 의식하고는 멋쩍은 듯 돌아앉는다. 한편 병원 복도. 한껏 손자를 기대했던 호용 어머니는 육아가 여자애를 낳았다는 말에 실망으로 기분이 잡쳐있다.
7: 에, 엄마, 엄마, 할머니가 됐어요. 앉아요. 아휴, 딸이 좋지. 엄마, 나 아버지 됐어요. 우리 딸이 누굴 닮았을까? 날 닮았을까?
1: 허나 딸을 얻은 기쁨에 들떠있는 호용을 보자 어느새 기분이 풀린다.
7: 아니지, 요가를 닮아야지. 그래야 예쁘지. 아휴, 딸이 좋지. 딸이 살뜰하지. 맞죠, 엄마?
2: 그래, 좋지, 아들.
7: 아유, 요가가 어떻는지 모르겠네요.
8: 체온은 정상이에요. 푹 쉬면 돼요.
4: 고마워요.
1: 병실. 요가가 점적 조사를 맡고 있다. 이때 영양제품들을 한가득 든 한 목지가 병실에 나타난다.

0: 한목지가 옷에 손을 싹싹 닦고 포대기를 했죠. 요가의 곁에 눕혀놓은 아이의 얼굴을 조심스레 들여다본다.
1: 아니 요가야, 응? 갓난 내기 들은 얼굴이 늙은이처럼 쪼글쪼글하던데 걘 반반하네. 뱃속에 몇 달 있었어?
2: 스무 달.
1: 나타야?
2: 그래 맞아.
1: 아이고 예쁘다, 귀엽네. 정말 예쁘다. 이름 줬어? 뭐라 부를 건데? 어? 잘 들어, 이름이 뭐든 내가 아예 양아버지야. 어? 아이고
2: 애아빠 의논했는데 아명은 다다로졌어.
1: 다다 좋지. 이름 좋아. 다다익선, 다다신보. 뭐나 많으면 좋지. 다다야, 양아버지 해봐. 아직 못 부르지?
2: 지금 부르면 기절하겠어.
1: 뭐 어때서? 우린 나타잖아. 홍해와 같은 인물이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0: 한목지가 아기를 보며 신기하고 있을 때 도시락 통을 든 호용이 병실로 들어선다.
3: 아유, 목지 왔구만.
1: 아유, 대형이. 저기 말이야, 자네 복도 많소. 육아가 예쁜 딸을 낳아서 우리 딸이 정말 정말 귀엽소.
3: 우리 딸이라니? 내 딸이요?
1: 아니, 내 말 됐어. 둘이 동의하든 말든 난 얘 양아버지요. 애도 동의했어.
3: 동의한다고 말했어?
1: 아이고, 말을 안 하면 목이 난 거지.
3: 정말 억지요.
1: 됐고, 나 먼저 가겠어. 둘이 얘기해.
3: 아, 그럼.
1: 이제 퇴원하면 보러 갈게.
3: 아, 그럼.
2: 아, 고마워 목지.
1: 잘 휴식해. 아니
3: 잘 가.
1: 갈게.
3: 녀석들. 아, 여보, 어머니가 닭국을 끓여서 암탉이라 고소하. 얼른 먹소.
2: 여보, 언제 퇴원할 수 있는지 물어봐줘요.
3: 어, 알아서. 응. 물어볼게.
0: 량선 가득 짐을 든 호용과 아기를 안은 요가가 동네 골목으로 들어선다. 퇴원한 요가와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호용의 기분은 한껏 들떠있다.
3: 조심아.
0: 호용은 마당 어구에 이르기 바쁘게 소리 높여 어머니를 찾는다.
3: 엄마! 엄마! 우리가 왔어요!
2: 어머님!
3: 선녀 왔어요!
4: 그래, 왔구나. 다다다, 할머니 안아보자.
2: 어머님 조심하세요.
3: 정말 예뻐요.
4: 바람이 세니 집에 들어가 잘 보자.
2: 할머니가 조심해요. 집에 들어가자.
4: 그래.
3: 조심해요.
4: 그래. 아유, 덥대. 얼른 벗겨. 모자도 벗고. 대영아, 누가 네. 들어오서 쉬라고 해.
3: 네.
4: 아이고, 내 강아지. 어디 보자. 아유, 정말 곱구나. 하얀 건 엄마를 닮았네. 육아야, 어쩜 대영이 어릴 때와 똑같아. 아유, 계집애도 좋지. 계집애는 남의 식구가 돼 그렇지. 아, 육아야.
2: 네.
4: 아, 나중에 또 손자를 낳아줘. 어찌나 대령이어야지.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
0: 드라마 인생향연 3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모,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40번째 시간입니다. 량선 가득 짐을 든 호용과 아기를 안은 요가가 동네 골목으로 들어선다. 퇴원한 요가와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호용의 기분은 한껏 들떠있다.
1: 저심아.
0: 호용은 마당 어구에 이르기 바쁘게 소리 높여 어머니를 찾는다.
1: 엄마! 엄마! 우리가 왔어요!
2: 어머님!

0: 전해왔어요.
1: 그래 왔구나. 자자자 할머니 안아보자.
2: 어머님 조심하세요.
0: 정말 예뻐요.
1: 바람이 세니 집에 들어가 잘 보자. 할머니가 집에 들어가자. 그래
0: 조심해요.
1: 그래. 덥대. 얼른 벗겨 모자도 벗고. 대영아 네. 육아들 어서 쉬라고 해.
0: 네.
1: 아이고 내 강아지 어디 보자. 아유 정말 곱구나. 하얀 건 엄마를 닮았네. 육아야 어쩜 대영이 어릴 때와 똑같아. 아유 계집애도 좋지. 계집애는 남의 식구가 돼 그렇지. 아, 육아야.
2: 네.
1: 아, 나중에 또 손자를 낳아줘. 어찌나 대령이어야지.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
2: 다다요.
1: 아니, 하나만 낳고 다다라니. 니들 애를 계속 낳아야 돼?
0: 아, 네, 알았어요. 아들을 위해 노력할게요. 네.
1: 그래야지. 아유. 육아야.
2: 네.
1: 넌 누워있어. 이리 와, 거들어서. 밥상을 침대 옆으로 옮기자. 네네네. 아, 내가 뭐 했나 봐라.
2: 어머님 안 그래도 돼요. 너무 많아요.
1: 기분 좋아서 그래. 이제 손자를 낳으면 더 좋지?
0: 여가, 내가 만든 여람이 어떠서? 좋지?
2: 좋은데요. 며칠 걸렸죠?
0: 사나이. 아휴, 우리 딸이 한 달까진 쓰겠네. 그렇죠?
1: 요즘 표현이 좋았어. 자, 장녀로 더 좀 마셔.
0: 아, 싫어요.
1: 응?
0: 엄마 며느리와 선녀를 모사하게 데려왔어요. 공장에 일이 있으니 난 먼저 갈게요. 에?
2: 아니, 오늘 휴식 아니에요?
1: 헛소리야. 일이 있긴 개뿔. 요즘 병원에서 내 시중을 듣느라고 트럼프를 못 쳐서 손이 근질거린 거지.
0: 아유, 참 요즘은 24시간 육아 시중만 들었어요. 그리고 이 침대를 만들어라 사나흘이나 걸렸어요. 노름팔에서 얼마나 빠졌는데. 나도 나가서 좀 놀게 보내줘요.
1: 기분 다 망쳤어.
0: 엄마, 육아 맛있게 먹고 푹 휴식하오. 난 인사할게요. 감자채만 남겨주면 돼요.
2: 몇 시에 와요?
3: 저녁에.
1: 녀석이 정말. 아휴, 신경 쓰지 마. 육아 이것 봐라. 거기 볶음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 밥이 다 됐을 거야. 가져올게.
2: 어머님 그만해요.
1: 그래.
4: 아휴. 밥상을 앞에 둔 요가는 호룡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긴다. 그날 저녁 라정 달래 집. 한목지가 찾아갔을 땐 라정달의 아버지가 한창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오는 시간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이 돌아가자 한목지는 라정달의 아버지와 마주 앉는다.
5: 저 아저씨, 아까운 재간을 썩히지 말고 영어 학습반을 꾸려요. 어때요? 아니 아저씨, 된다고요. 이 학습반을 꾸릴만 하다니까요. 내가 학생 모집하고 아저씨는 강의하세요. 꼭 돈을 위해서가 아니고 대학 시험 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셈 치고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향항에 갔댔는데 몰라보게 변했답니다. 고층 빌딩에 차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들이 정신 상태부터 다 다르답니다. 세상 구경하고 싶은데 호주머니엔 먼지뿐입니다. 보세요. 학습반을 잘 꾸리면 제가 세상 구경할 돈도 충분합니다. 생각해보세요.
4: 대학교. 수업을 마친 종사손이 교실을 나서 걷고 있는데 강천남이 뒤쫓아온다.
6: 사손이, 왜 이리 빨리 걷어?
7: 강천남, 그만 따라다녀. 남들이 보면 뭘 하겠어요.
6: 왜 이리 보수적이요? 우린 대학생이고 동창이요. 사돈이, 종일 혼자 있지 말고 많이 돌아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려야 돼요. 오늘 주말인데 친구들과 함께 음악 감상하고 문학 토론하기요. 그리고 엄마가 한상 잘했어. 같이 가기요.
7: 강천남 학생, 고마운데 난 아주 바빠요. 집에 가야 한다고요.
6: 집에 간다고? 빠르다 줄게. 아, 내가 바래다 줄게. 어떻게 가는데?
3: 걸어 가요.
4: 한목진의 집. 조심조심 들어와 덩 비어있는 거실을 둘러보던 종사조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2층으로 올라갔다. 허나 계단을 절반쯤 오른 종사조는 걸음을 멈추고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뒤돌아서서 1층으로 내려와 거실로 들어간다. 종사존이 소파를 오르만지며 생각에 잠겨있는데 걸레를 들고 거실로 들어오던 정아줌마가 종사존을 발견하고 반가워하며 그의 곁에 와서 앉는다.
8: 아니, 사전아, 너 언제 왔어? 아무 소리도 없이. 어?
9: 아, 저...
8: 아, 앉아, 앉아.
9: 금방 왔어요. 아주머니, 어? 잘 있었어요?
8: 그럼. 아이고, 얘가 왜 이렇게 여기 왔어? 배고파? 학교 밥을 먹을만 해?
9: 네. 아주머니만 저한테 관심 있어요.
8: 아니, 아니야. 내가 없으니 집이 다 썰렁해. 네 시어머니도 입만 드셨지? 돼서 널 많이 외워. 목지는 들락날락하면서 얼굴도 안 보이고 듣다니 학습반을 꾸린대. 할 일은 산더미인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9: 사실 나도 학교에서 혼자니까 너무 외로워요. 너무 후회돼요.
8: 뭘 후회하는데?
9: 애초에 이 집에 오지 말걸.
8: 아, 사전아, 옛날부터 어울리면 언제든 만나는 법이랬어. 너와 목지가 보기에는 어쩌면 내가 짝이 기울이지만 시간이 지나 정이 들면 다를 거야. 정말 목지와 살고 싶으면 차츰차츰 다가가 절대로 어서지 말고 멀리하지도 말고 까딱하면 뜨겁던 마음도 다 아시고.
9: 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목지 씨가 무서워요.
8: 무섭긴. 어쨌든 노인 도장까지 찍은 부부야. 올 땐 오고 하고 싶은 대로 해. 남자들은 애처럼 달래야 돼. 알겠어? 목진 어릴 때부터 내가 키웠어. 그래서 항상 내 꽁무니만 따라다녔지. 남이 안으면 울어번져졌어. 꼭 내가 안아야 돼. 됐다 됐어. 아이고 괴로워 마. 목지 5층에 있어. 올라가 봐. 둘이 얘기 잘 나누어. 밥 하겠어. 응?
4: 이 시각 한목진은 2층 자신의 방에서 학습반 선전 전단지를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다. 2층으로 올라와 열어 젖힌 한목지 방문 앞까지 온 종사조는 한목지를 보자 잠깐 초춤하며 걸음을 멈추고 벽 뒤에 숨어 긴 한숨을 내쉰다. 잠깐 뒤 마음을 굳게 먹고 문 앞에 서지만 방에 들어설 엄두가 나지 않은 종사조는 또다시 걸음을 멈춘다. 고개를 들어 그를 본 한목지가 대수롭지 않은 듯 말한다.
5: 들어올 거지. 왜 문 앞에 서 있어? 나 바빠. 다 새기면 찍어내야 돼. 얼른 말해.
9: 날 상처 주는 말 빼고 다른 말을 못해요?
5: 무슨 할 말이 더 있어. 할 말 다 했는데 이혼하기 싫으면 질질 끌는지.
9: 정말 독해요. 내가 매일 학교에서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요?
5: 좀 참으면 돼. 건의할게. 다음에 법원에 가서는 시원하게 이혼하자. 그럼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
4: 눈물이 그렁그렁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종사조는 쌀쌀 맞은 한목지의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듯 성큼성큼 다가가 한목지에 손에 든 피를 확 빼앗아버린다.
7: 목지 씨의 세상말이겠죠. 정말 신나고 바쁘겠어요. 잘 들어요. 내가 목지 씨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괴롭히면 안 돼요. 나중에 아기 나면 나 평생 혼자 살 수도 있어요.
4: 말을 마친 종사손이 획돌아서 나가버린다. 종사손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그제야 고개를 든 한목지는 얕은 한숨을 내쉰다. 종사손의 숙소. 거울을 보며 눈썹을 그리던 손홍매는 숙소에 들어서는 종사손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짓는다.
3: 어이, 너 왜 돌아왔어? 주말에 친척집에 간다더니 왜 왔어? 안 가?
4: 침대에 걸터앉은 종사손이 맥없이 대답한다.
3: 가. 오늘 숙소 사람들은 다 나갔어. 류영 언니한테 자리를 내주느라고. 남편이 온대.
7: 아?
3: 어. 너도 여기 너무 오래 있지 마. 맞다. 입 꼭 다물고 있어. 숙소 관리원한테 들키면 큰일 나.
7: 알았어.
3: 갈게. 넌 안 가?
7: 좀 이따가 갈게.
3: 그래, 난 간다.
4: 손홍매가 침실 나간 후 잠깐 생각에 잠겨있던 종사조는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 다시 벗어두었던 가방을 들고 침실을 나간다. 량천의 푸른 대나무가 높이 자란 시골길로 자전거를 탄 종성이 나타난다. 종성은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며 집으로 향한다.
10: 정성이 왔어?
11: 네, 나갑니까?
4: 얼마 후 정성은 익숙한 종사전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자전거에서 내린다.
11: 사전아, 뭐 들었어? 무슨 일이야? 또 울상이네. 아이고, 말 안 해도 알겠다. 어쩌겠어. 왔으면 집에 가야지.
4: 고개를 잔뜩 수그린 채 자신과 눈을 마주치지 않은 종사선을 본 종성은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종사선을 이끌고 집으로 향한다.
1: 사전이 심심할 땐 집에 놀러오. 밖에서 고생 말고.
4: 종사손이 마당에서 형님 수평과 함께 락화생을 까고 있는데 종성이 방으로부터 나오더니 두 사람 곁으로 온다.
11: 여보, 뭘 사오라면서 또 안 주면 뺏으러?
4: 종성이 아내가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남편에게 쥐어준다.
1: 빼앗든 말든 알아서 해요.
11: 그럼 몇 년 동안 날 보지 못할 거요.

0: 내가 할게.
1: 네.
0: 그래. 조심해.
1: 네. 어머님, 앉으세요.
2: 만삭이 된 수평을 집안으로 들여보내고 그 자리에 앉은 종사손의 어머니가 락화생을 까며 종사손을 향해 말한다.
0: 이리 저은 딸을 왜 그 집에서는 저은 줄 모른대? 사전아, 정 안 되면 이혼하고 그 집에서 나와. 썰렁 안 돼서 눈치만 보면서 어? 시중까지 들어주는데 아 그래도 고마운 줄 모르잖아. 이렇게 말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해야겠다. 널 너무 막대하지 않냐? 됐다 됐어. 말 안 할게. 밥이나 해야지.
2: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간 후 종사조는 두 눈을 깜빡이며 가까스로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는다. 한편 종사손을 쫓아 시골 마을까지 찾아온 강천남은 종사손네 집 담벽 주위를 맴돌며 담장 안의 동성을 살핀다. 이때 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종성은 자기네 집 주위에서 어슬렁거리는 강천남을 발견하고 의심쩍게 여겨 소리친다.
3: 농을 차서 이봐.
2: 지시가 높은 곳에서 담장 안을 살피던 강천남은 종성의 소리에 힐끗 되돌아보더니 놀라 주랭당을 놓는다. 종성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0: 수평에게 묻는다.
1: 아, 오빠 왜 저래요?
2: 서금을 사오라는데 테레비를 보다 왔어.
1: 형님, 내가 할게요.
2: 아니요, 사장님. 내 말 듣소. 정일 씨 집에서 남의 시 좀 적게 들었어?
1: 괜찮아요.
2: 집에 왔으면 꼼짝도 말고 푹 쉬어.
1: 그럼 나가서 마당 쓸게요.
0: 담장수위를 맴돌던 강천남은 아예 대문 앞에서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본다. 정성이 대문을 열고 소금 사러 가는데 그의 등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강천남이 용기 내어 인사를 건넨다.
3: 안녕.
0: 드라마 인생

0: 北京时间七点整。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2: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제10회 중국-러시아 방담회가 일전 할빈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찾아온 바이어와 현지 시민들이 북적이며 알찬 전시물이 가득한 부스 사이를 분주히 오갔습니다. 남방항공그룹이 자체 개발한 비행 및 항법 프로그램 시뮬 레이터 앞에는 중국인과 외국인 관람객이 장사진으로 늘어섰습니다. 체험을 마친 한 청년은 방담회에서 비행기를 직접 조종해 볼 줄 몰랐다며 기분 좋게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농업연구 성과를 활용한 동농대두 252 대두 아이스크림도 큰 인기를 모았는데 시원하고 진한 맛으로 중국과 외국 바이어 모두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방담회는 중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 중로 선린 우호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맞춰 신뢰 협력 상생을 주제로 열렸으며 46개 국가 및 지역에서 찾아온 1,500여 개의 중국 해외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중로 방담회 중로 협력 전시 구역에서는 고급 제조, 에너지 장비, 현대 농업,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거둔 양국의 최신 성과가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성무역촉진위원회 진사군 회장은 예전 중로 방담회는 상품을 파는 시장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새 발상, 새 내용, 새 방식을 갖춘 고품질 무역 행사로 거듭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연방경제개발부 중국 주재 상무대표부 세류 두코바 대표는 이번 방담회 기간에는 10여 차례의 비즈니스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며 행사 기간 양국 간 기술 협력, 산업단지 및 산업 클러스터 육성, 도시계획, 의료보건 등을 주제로 포럼과 원탁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유럽아시아국 마치 부국장은 상무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중로 방담회, 국제수입 방담회 등 플랫폼을 활용해 정교하고 전문적인 기업 매칭 기회를 마련해 세계 경제의 안정과 새 동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흑룡강성 대러시아 경제무역협력투자설명회가 일전 하이빈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중로 양국 정부 및 기업 대표 200여 명이 참석해 국경 간 무역, 산업 간 연계, 경제무역 교류 등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중로 양국의 여러 지역 정부, 변경 산업단지, 주요 기업들이 지역 조건, 산업 자원, 발전 잠재력을 집중 소개했습니다. 중국의 북방 개방 최전선 기지로서 흑룡강성은 러시아와의 협력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성과도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성의 대러시아 무역액은 2384억 9천만 원, 올 1, 4분기 무역액은 571억 7천만 원에 달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호조적인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전 스베르틀롭스크주와 흑룡강성의 협력교류회가 하이빈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는 양국 정부 부처, 주요 기업, 업계협회 관계자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스베르틀롭스크주 측은 산업우세와 투자 환경을 소개했고 중국 측은 지역 특성과 개방 정책을 바탕으로 주제별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매칭 교류 시간에는 양국 상공계 인사들이 장비 제조, 농림산물 무역, 해외 직접 전자상 거래, 금융 서비스 등 분야에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중로 방담회 기간에 맞춰 제35회 할빈 국제경제무역상담회가 동시에 개막했으며 러시아 식품문화축제와 각 분회장 행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빈 국제경제무역상담회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러시아 제조 식품문화축제에는 100여 개의 러시아 기업들이 참가해 사탕, 해산물, 꿀 등 고품질 식품을 선보였습니다. 할빈 국제경제무역상담회 서성홍장 분회장은 신제품 최초 공개, 업계 최초 전시, 전시업체 간 협력, 패션 소비 등 네 가지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조치를 통해 생산 및 판매 유통망을 다각도로 확대했습니다.
200여 개의 국내외 유명 기업이 전시에 참가했으며 400여 개 브랜드가 천여 종의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흑하 분회장은 핵심 기업 유치, 주요 산업, 상공회의소 및 주요 기관 협력, 국제 문화 교류, 상담 및 계약 체결 등 5개 전시 구역을 마련해 국경 간 무역, 문화 교류,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몰입형 전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수분아 분회장은 본회장과 분회장 연계 전시 방식을 채택해 주회장에는 빙설 장비, 자동차 전기기기 설비 등 5개 전시구역과 6개의 소규모 전시장을 설치함으로써 오프라인 몰입형 체험과 온라인 간편 거래가 결합된 전방위적인 전시 판매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실질적 협력의 교량 구축, 영강의 개방 발전 지원을 주제로 한 중외기업 교류 및 투자 설명회가 일전 하얼빈에서 열렸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이탈리아 등 9개 국에서 온 대외우호협회 해외이사, 해외화교 지도자, 해외 중국인 상인단체 및 흑룡강성 각지의 정부 및 기업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해 중외협력, 산업발전, 민간우호관계 등에 관해 발언과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일전 용강투자중점산업설명회가 할빈에서 개최됐습니다. 기업 경영 환경과 개방 플랫폼의 강점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투자 유치 홍보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브라질, 한국 등 여러 국가와 중국, 홍콩 지역의 정부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북경, 상해, 광동, 산동 등지에서 온 200여 명의 중국 국내 기업 대표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처음으로 용강은행과 민생은행을 초청해 투자자의 실제 요구에 맞춰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러시아 수출센터 주최로 열린 2026 러시아 제조 식품 문화축제가 일전 하얼빈 국제 컨벤션 전시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러시아 10여 개 주와 지역의 100여 개 식품 기업이 참가해 사탕류, 해산물, 꿀, 유제품, 육가공품 등 특색 우수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음구역, BEB 상담구역 및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도 마련돼 100여 개의 러시아 생산업체가 참여했습니다. 2024년 이후로 중국 러시아 식품경제무역협력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교류 채널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식품문화축제는 할빈에서 3년 연속 개최되며 행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브랜드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국립전시관은 주관 플래그십 및 도시 분관을 잇따라 완공하며 중국 러시아 상품의 상호교류와 산업융합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성은 중국 러시아 방담회와 이번 식품문화축제를 중요한 계기로 삼 식품 농산물 가공, 크로스보더 전자상 거래, 콜드체인 물류, 문화 관광 융합 등 협력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쌍방간 고품질의 경제무역 성장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중국 유니콤 제품 서비스 및 국제교류 투자 설명회가 일전 하얼빈에서 열렸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할빈 지역 국제 통신 출입구국이 공식 개소됐으며 중로 국경 간 전용 통신선로도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동북 지역 최초로 러시아 극동 및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 통신 허브로서 할빈 국제 통신 출입구국의 개통은 국경 간 통신 거리를 대폭 단축하고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열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학교에는 남성생 두 명과 여선생 한 명이 있었다. 그런데 여선생은 남선생들과 뜻이 맞지 않아 벌써 폭동 전에 사직하고 떠나가 버렸다. 남자 교원 중 하나는 궁선이라고 왕간지의 고종 사촌 동생이었다. 젊은 나이라 멋부리기를 좋아하였다. 서양식 하이칼라 무리를 하고

0: 있고 입에는 금니를 박아놓은 데다 호리호리한 몸에는 값진 옷을 차려입어서 온몸에 못쟁이 풍채가 흘러넘쳤다. 그는 몇 해 전에 고종 사촌형 왕간지를 따라 밖에서 떠돌다가 애미가 죽어서 장례 치르러 돌아왔다. 그 후 세월이 어수선하다고 다시 떠나지 않은 그를 큰 고종 사촌형 왕요일이 청에다가 교편을 잡게 했다. 다른 하나는 여기서 7리 떨어진 망각골 마을 사람 려석연이었다. 마흔 고개가 넘은 그는 옛날 서당 훈장 옷차림새로 긴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다. 길쭉한 얼굴은 우가 넓고 아래가 좁아 나귀 상판을 방불케 했다. 그는 길을 걸을 때마다 머리를 앞으로 끄덕끄덕 하는 것이 마치도 몸이 골통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여 머리가 자꾸 굴러떨어지려는 것만 같았다. 원래 그는 현관청에서 서기 노릇을 하였는데 후에 어째서인지 밥통을 때우고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이 둘은 대바람으로 왕간지와 한패거리가 되었다. 오늘 저녁 왕간지가 청한 손님도 다름 아닌 이 둘이었다. 그들은 이미 한동안 잘 마시었다. 모두가 얼굴이 불그레해지고 눈알도 시뻘겋게 되었다. 왕간지는 돌아앉으며 눈을 쪼푸리고 목덜미까지 뻘게 지도록 마신 검정 두루마기에게 말했다.
1: 려 선생, 이전보다 포근해졌지만 아직도 조심해야겠어. 반드시 학생들을 귀여워하는 척하고 때리지도 욕하지도 말며 학병들이 만족하도록 해야만 하오.
0: 려석연은 억울한 듯 한숨을 푹 쉬며 머리를 휘저었다.
2: 간지, 자네는 몰라. 그 가난뱅이들이 얼마나 사람의 길을 돋군다고. 무슨 항일이요, 매국노 타도요 하면서 말이야. 이전 같으면 내 벌써 그놈들을 납작하게 만들었을 거네. 특히 덕강인의 그 무리의 가난뱅이들이 요별나거든.
0: 려석연은 말을 끝내자 고개를 뒤로 벌컥 젖히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삼키듯이 술을 얼른 한 모금 목구멍에 부어넣었다.
2: 아니요, 려 선생.
0: 그 밑발이 번들거리는 궁손이는 한 쌍의 녹두 눈을 깜빡거리며 왕간지 비위에 맞추어 입을 열었다.
3: 간지 형님 말이 맞소. 때가 오기만 하면 이 궁손이가...
0: 그는 누렇게 메말라서 핏줄이 두드러진 주먹을 불끈 쥐고 힘껏 쳐들었다. 그런데 내릴 때는 어쩐지 맥이 없었다.
1: 려 선생, 작작 마시오. 취하면 안 돼요. 내일 집에 가면 만수보와 다시 한번 만나봐.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
0: 챙그랑하고 려석연의 술잔이 구두로에 떨어졌다. 원간지는 왓들 놀랐다. 려석연은 벌겋게 핏발이 선 눈을 부릅뜨고 흉악스레 외쳤다.
2: 그렇지 오게. 안 가겠네. 나는 그따위 고민당의 신복에게는 빌붙지 않겠네.
1: 려선생, 취했구만.
0: 원간지는 약간 놀라는 기색이었다.
2: 난 취하지 않았어. 사람은 취해도 마음만은 취하지 않았거든.
0: 려석연은 다시 술주전자를 들어 입에 대고 부어넣었다. 공손이가 황황히 술주선자를 가로채웠다.
4: 아이씨, 여선생, 당신이...
2: 좋아. 임자들이 주지 않으면 마시지 않지. 자네들도 나를 부려먹을 생각은 아예 걷어치우게. 가련한 내 신세라구야.
0: 려석연은 급작스레 콧물 눈물을 쥐어짜며 황소울음을 터뜨렸다. 왕간지와 궁손이가 아무리 달래여도 그는 엉엉 울며 입을 다물지 않았다.
2: 난 나쁜 놈이야. 다른 놈들을 위해 뛰어다니만 하지. 이 멍청이도 몇 해 전에는 남들 앞에서 우쭐거렸네. 관청에서 누가 이 녀석이를 몰랐던가. 종이 한 장에 붓대만 꼭 쥐고 있어 보지. 어떤 놈이든 소송에서 이기려면 80원, 100원쯤이야 들이밀게 됐지. 그놈의 현지사 천안만 오지 않았던들 나를 차버리지 않았을 텐데. 수보, 만수보. 나를 군민당에 끌어들일 때만 해도 얼마나 김마전 나발을 불어댔나. 무슨 장위원장의 직계요, 벼슬이요, 재산도 먹어. 내가 밥통을 잃고 그 녀석을 찾아가니 도와 죽이는커녕 시치미를 똑 떼고 헌신자 보듬하단 말이야. 힘자들도 또 나를 부려먹으려고? 난 싫대. 이 멍텅구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어.
0: 분이 꼭두까지 치민 왕간지는 그릇이 들썩하도록 상을 쾅 내리쳤다.
4: 당신아!
0: 려석연은 깜짝 놀라 오지간히 정신을 차렸다. 흐리터분한 눈으로 왕간지의 흉악하고 독살스러운 낯을 바라보며 즉시 공포의 빛을 얼굴에 띄었다. 그는 큰 불행을 저지른 곱쟁이처럼 오리벙벙해서 다가오는 징벌을 기다렸다. 그러나 왕간지는 그를 힐끔 쳐다보고는 부드러운 기색으로 다정하게 말하였다.
1: 우리 여선생, 다시는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면 안 되겠어. 술로 하여 일을 그르치면 너무나 맹랑한 일이여. 나도 당신이 요 몇 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줄 아오. 그러나 고통과 불행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를 보. 왜 도시에서 안락하게 살지 않고 이 쓸쓸한 산골로 찾아왔겠어? 그래, 내가 받은 교육과 지위가 당신보다 못하단 말이오? 이런 걸 두고 대상부는 굽힐 줄도 알고 버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요. 여선생, 나무에 올라서려면 전방과 장래를 많이 생각해야 하오. 가족이 없으면 덜이 어디 가서 붙을까? 이런 얕은 리치도 당신은 모르오? 여선생, 우리 사촌 형이 죽는 걸 보았지? 그래도 모르겠소? 이놈의 가난뱅이들이 정권을 오랫동안 쥐게 되고 천하가 공산당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그들의 눈에 깨끗이 않은 우리들은 아무때고 정산을 면치 못하오. 이 왕간지가 왜 형의 무덤에 불러나기 전에 형을 죽인 놈들에게 굽신거리고 있는지 아오? 우리는 그놈들을 거꾸로 드려야 하는 것이요. 꼭 그렇게 될 거요. 왕정이 청제의 뛰어난 영도와

0: 현명한 견해를 믿어요. 그는 일찍부터 일본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공산당이 화근이라고 말하였어. 이래도 모르겠소. 이 상간지구는 교동공산당의 오랜 소굴로서 그들의 명줄이란 말이오. 그러기에 나라의 기둥들인 우리 국민당 당원들은 앉아서 조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행동을 시작해야 하오. 이보, 류선생, 정신을 차리란 말이오. 우리가 승리하는 날에는 당신의 그따위 자그만 서기자리가 다 모여. 구장, 현장!
1: 궁선이가 덩달아 웃었다. 려석연의 얼굴에 패였던 수고운 주름도 활짝 펴졌다. 이윽고 왕간지는 다시 본뇌에 쌓여 입을 열었다.
0: 무슨 영문인지 무전이 통하지 않아. 골치 아픈 일인데. 당신들이 가는 것도 적합하지 않으니 어디 가서 알만한 사람을 물색하여 연락을 띄운담.
1: 갑자기 문소리가 났다. 그들은 흠칫 놀랐다. 궁선이가 문을 열고 보니 모슴꾼인 왕장쇠였다. 그들은 그제야 숨을 호우 내쉬었다. 왕간지는 벨이 울컥 치밀었으나 얼굴에는 웃음을 지었다.
2: 아니.
0: 장쇠냐? 좀 들어와 앉지.
1: 왕장쇠는 때 아닌 때에 온 것을 알고 막 돌아서 나가려다가 주인이 이렇게 권하자 급히 웃으며 물었다.
2: 선생님들이시구만요. 저는 교장 선생님께 내일 마을에서 마차로 현물세 바치러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해서 여쭈러 왔는데요.
1: 왕간지는 집사람들에게 자기를 둘째 나으리 또는 주인님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교장이라고 부르라는 분부를 내렸다. 그는 왕장쇠가 말을 끝내기 바쁘게 말하였다.
0: 그야 부를 것이 있나? 항의라는 일인데 우리가 뒤떨어질 수 없지. 가야 해. 꼭 가야 해.
1: 왕장쇠가 문을 나서자 궁선이는 표독스러운 눈길을 던지며 경멸에 찬 웃음을 지었다. 문득 그는 머리에 피끗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급히 왕간지를 향해 입을 열었다.
2: 저 녀석을 보내면 어떨까요?
0: 정신 나갔어. 그놈을 어떻게 믿는다고?
1: 궁선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웃음에는 곡절이 있었다. 14년 전에 모평성에서 공부하고 있던 왕간지는 아버지에게 불리워 집에 돌아와 장가를 들게 되었다. 그때 이미 도시의 욱실거리는 여염스러운 여자들에게 홀딱 반한 이 젊은 남봉꾼은 색정에 들떠 몸값을 잔뜩 올리는 현장 딸에게 반하여 매일 편지를 한 통씩 띄워 사랑을 구걸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는 고집이 센 아버지의 뜻을 고육하지 못하고 끝내 한 몰락된 지주집 딸과 잔치를 하였다. 그는 아내가 너무나도 밉살스럽고 보기 싫어 며칠 지내지 않고 떠나가 버렸다. 왕간지는 자기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을 애당초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 일을 염두에도 두지 않았다. 결국 놈의 아내는 이렇게 처녀의 아름다운 꿈에 종지부를 찍었다. 음침한 큰 저택을 지키고 있는 그가 얼마나 공허하고 고독했으며 고통스러웠겠는가. 집에는 아무 일도 간섭하지 않는 성장이나 다름없는 시아버지 외에 그 누구도 없었다. 유일한 주인은 그였다. 그는 심심풀이로 개와도 말을 걸고 고양이와도 동무하였다.

자기의 앞날이 막연하다는 것을 깊이 느낀 그는 차츰 자기를 이런 부잣집에 시집보낸 부모에게 원망이 가고 돈 있는 이 귀공자를 뼈에 사무치도록 조소하게 되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에게라도 시집을 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동반자만 있다면 고생스러워도 이렇게 새파란 젊은 나이에 생과부 노릇을 하는 것보다 한결 낫지 않겠는가.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자기보다 행복스러워 보였고 자기만이 제일 불행한 사람으로 느껴졌다. 그는 점차 젊고 건장한 모순꾼 왕장쇠에게 눈길이 쏠렸다. 처음엔 창문과 문틈으로 장쇠의 검실검실한 팔다리 근육과 튼튼한 체격을 훔쳐보기 시작하였으나 차차 핑계를 대어 장쇠와 말도 걸고 그를 자기의 눈길이 닿을 만한 곳에서 일을 시켰다. 얼마간 시일이 지나서는 아예 장쇠를 산에 올려보내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를 대신하여 집리를 돌보게 했다. 왕장쇠는 부모 잃은 고아로서 종일 가야 말 한마디 쓸데없이 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도 순박하고 선량하여 어딘가 아둔한 감을 주는 사람이었다. 자기 평생에 아내를 맞아들일 생각도 못하는 그는 돈 많고 세도 있는 집의 젊은 여주인이 자기에게 주의를 돌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 사실상 버림받은 이 고독한 여자는 이제 스무 살밖에 안 되는 청춘을 이렇게 정말 짓고 싶지 않았다. 그는 갈수록 대담하게 자기 집 모순꾼에게 접근했으며 그럴수록 왕장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다. 자기가 그를 불러 무슨 일을 시키거나 뭘 물어볼 때에도 장쇠는 언제나 문 밖에 공손히 서 있을 뿐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집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자기가 그의 해진 옷을 가져다가 새 천 조박으로 기워주면 장쇠는 꼭 천을 사서 돌려주었으며 자기가 받지 않으면 다시는 옷을 맡기지 않았다. 드라마 숨바귀꽃 열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